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으로 조룡일 가수가 부른 너는 내 계절 속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장종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니.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다음 곡입니다. 리훈국 작사 상남 작곡, 변영화 가수가 부릅니다. 봄의 고향.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로 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네, 김순희 가수가 부른 새연변 바람 보내드리면서 민족의 멜로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소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제20회 아시안게임 중국 체육대표단이 공식 설립됐습니다.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중국 체육대표단은 총 1,274명으로 구성됐으며 38개 대종목, 369개 소종목에 출전합니다. 대표단 중 선수는 총 815명으로 평균 연령은 24세, 05후 선수가 전체 선수의 27%를 차지합니다. 소수민족 선수는 총 58명이며 548명의 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네, 중국 체육 선수들의 활약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20차 당대회의 주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보루식 건물의 박물관 동네 자력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아이들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는 장평원 선생님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20차 당대회의 주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권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 독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들고 신시대의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며 자신 자강하고 수종 혁신하며 분발 진취하고 용왕 매진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결 분투하자라는 것이 이번 대회의 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회의 주제는 대회 정신의 집중적 구현으로서 대회 보고의 핵심 요지입니다. 대회 주제의 풍부한 함의를 잘 파악하는 것은 대회의 정신 특기는 보고의 정신을 전면적이고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당은 15차 당대회 때부터 대회 주제를 제시하기 시작했으며 16차, 17차, 18차, 19차 당대회 때는 모두 관례대로 보고의 첫머리에 대회 주제를 정중하게 제시하고 당내외와 국내외에 많이 새 장정의 길에서 어떤 기치를 들고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이며 어떤 정신 상태로 어떤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기치 선명하게 선언했습니다. 20차 당대회 주제는 고도의 함축적이고 간단 명료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정치적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으로 이해하고 장악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 독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들고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할 때 대해서 여기서는 기치와 사상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기치는 방향이고 사상은 행동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의 첫머리에서 당의 정치 방향과 지도 사상을 밝힘으로써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전 당이 반드시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최신 성과를 지침으로 삼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에 대한 자신감, 이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견제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을 실현하는 뜻을 견제하여 당과 국가의 사업이 시종 올바른 방향으로 승리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할 것을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둘째,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할 때 대해서 여기에서는 당의 요전자와 혈맹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전 당이 반드시 진리를 견지하고 리상을 지키며 초심을 실천하고 사명을 짊어지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용하게 투쟁하며 당에 충성하고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수하고 역사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훌륭한 전통을 전승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받아 당이 인민 대중과의 효련적 연계를 요지하고 겸손하고 신중하며 단고 분투하는 정치적 본성과 과감히 투쟁하고 승리를 전취하는 의지와 품성을 요지하며 당이 시종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업의 굳건한 영조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할 것임을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셋째, 자신 자강하고 수종 혁신하며 분발 정진하고 용왕 매진할 때 대해서 여기서는 정신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전 당이 반드시 자신감과 결단성을 요지하고 자강불식하는 정신적 풍모와 정력을 요지하고 과감히 변혁을 도모하는 사업태도, 지칠 줄 모르는 연이 준치하는 분투 자세를 유지하며 시대성과 법칙성을 더욱 잘 파악하고 창조성을 중시하고 재반 사업을 추진해 당과 국가의 사업이 시종 왕성한 생명력과 활기를 띠도록 확보할 것임을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넷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 대해서 여기에서는 분투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전 당이 반드시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의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을 확고히 틀어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온갖 교란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해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다섯째, 단결 분투에 대해서 이전의 당대회 보고에서는 꾸준히 힘써 분투할 것을 많이 강조했다면 이번 대회 조지에서는 처음으로 단결 분투를 강조한 것으로서 보다 강한 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당의 100년 분투 로정은 단결 분투만이 전국인민이 역사적 위협을 창조하는 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길이며 단결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단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성사할 수 없으며 분투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성과는 끊임없이 분투한 결과임을 거듭 증명해 주었습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복잡다단한 위험과 도전, 모순과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전 당의 단결 통일을 확고히 수호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며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한마음 한뜻으로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막강한 함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20차 당대회의 주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송청국과 중앙뉴스기록영화 제작소가 제작한 대형 무대 예술영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가 9월 3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문예야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를 기록 대상과 표현 매체로 삼아 평화 수호에 대한 중국인민의 신념과 결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대작 드라마와 영화를 따라 여행을 떠나다를 핵심으로 삼은 드라마가 참 좋다는 중앙방송 청국의 우수 드라마 IP를 기반으로 음악을 매개체로 감정을 내재적 핵심으로 삼아 드라마 속의 따뜻한 이야기, 인간 실태, 아름다운 풍경을 융합해 전국 시청자들에게 노래와 이야기, 온기가 담긴 몰입형 시청각 향연을 선사합니다. 신강을 최초로 조명한 도시 정감 드라마 홍성류 레스토랑은 소박하고 생생한 일상의 정취, 진실하고 따뜻한 이웃 간의 정, 그리고 매우 치유적이고 순수한 가족의 우정, 사랑을 담아내어 중앙 텔레비전 방송 1채널 골든타임에 첫 방송된 직후부터 전국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드라마 홍성류 레스토랑의 모든 따뜻한 이야기들의 바탕에는 깊은 가족애와 조국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백거강의 알츠하이머의 사랑, 왕쟁량의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는 극중 부모님들이 묵묵히 헌신하고 세월과 함께 동반하는 사심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엄마이자 딸이라는 노래는 혈연을 초월한 상호 구원의 모자간 깊은 정을 완벽하게 공감하고 부모와 자식 간 마음속에 숨겨둔 다정함

꿈과 걱정을 노래합니다. 문명 중구 감숙을 보다 주제 취재단 기자들이 정서시 림저현 마가요 문화연구원을 방문해 선사 문명의 전승 활성화와 미혹 교육의 특색 방식을 로해했습니다. 마가요 문화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후기의 한 문화 류형으로 현재로부터 약 500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색 도자기는 마가요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채도 기형은 주로 분, 발, 호, 병 등이며 문양은 화려하고 우아하며 도화는 생동감 있고 다양하게 변해 먼 옛날 선조들의 활기차고 다채로운 생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우리나라 선사 채도 예술의 정점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림저현은 마가요 문화의 보호 전승과 활성화 활용을 강화하고 중점 문화관광 프로젝트 건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선사 채도 자원이 지방문화산업발전과 농촌진흥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림저현은 황하 선사 문화공원, 마가요 채도타운 등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완공해 유적 보호, 문화 전시, 산업 발전에 실체적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유적지 관광과 도예 체험, 민박, 민속 공연 등 다양한 업태를 육성해 지역 주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문화를 산업으로 기술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부민 경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궁박물원의 전칙, 당송 서화전이 현재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서예, 회화, 비첨류 문물 107점이 포괄됐습니다. 전시는 전칙을 주제로 서화 예술의 전범과 법칙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는 서예,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등 여러 장르를 망라해 중국 서화가 옛것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전승되어 온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상해 박물관과 이집트 최고 고문위원회로 구성된 중국 이집트 합동 고고학팀은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친 고고학 작업을 통해 이집트 기자 주라시나 마을의 세크메트 신전 유적에서 중요한 유적과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 면모와 시대별 인류 활동을 밝히는 새로운 실물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1962년 이래 처음으로 신전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대규모 체계적인 발굴이며 또한 상해 박물관의 고대 이집트 문명 대전 이후 중국과 이집트 양국 간 고고학 분야의 중요한 협력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멤피스 고성은 기원전 3100년경에 건설됐으며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수도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이집트 합동 고고학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하에서 중국 고고학이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실천 사례로 됩니다. 다음 단계로 중국 이집트 합동 고고학팀은 세크메트 신전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고고학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전은 물론 멤피스 지역 전체의 건축 배치, 조성 과정, 사용 역사, 경관 변천 및 문명 진화 과정을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 복원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극장가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팔선이 흥행 속에서 성공을 거두며 많은 젊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신화 이야기 속에 담긴 문화적 코드를 파악하고 2차 창작이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무형문화유산 기술, 디지털 기술, 현대적 미감을 활용해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천년의 신화를 젊은 모습으로 되살려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모나 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보르식 건물의 박물관 동네 자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광동성 개평시 당구진에 위치한 보르식 건물의 동네 자력은 산적이 1920년대에 외국에 나갔던 화교들이 고향에 돌아와 외국 건물의 양식과 현지 건물을 접목하고 방어에도 좋은 돌로 된 보루를 지었는데 이름하여 조루라고 합니다. 청나라 때 조성된 자력촌에는 1919년에 양한별장과 1920년에 구안거로, 1921년에 운환루, 1922년에 거안루, 1923년에 요광별장, 1924년에 중림루와 진안루, 1926년에 안료 등 15채의 보르식 건물 조루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조루로는 1925년에 명성루와 1930년에 엽생거로, 1934년에 관생거로입니다. 축조 역사가 가장 긴 조루는 1919년에 룡생루이고 가장 새로 건설된 조루는 1948년에 담로입니다. 자력촌 동구 밖에 고목을 지나 동네에 들어서면 한 곳에 모여있는 보르식 건물 조루가 한눈에 보입니다. 청색의 벽돌을 쌓아 만든 건물에는 조각과 벽화가 흘러간 세월을 말해줍니다. 조루들의 만남의 장소를 지나 넓은 탈곡장을 거치면 그 뒤로 푸른 숲속과 맑은 호수가 여기저기에서 십여 채의 조루나 양목들이 아담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철근으로 지어진 보루들이 다양한 모양과 높고 낮은 키로 조화를 이룹니다.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건물 하단은 심플하게 장식되어 있는 반면 건물의 상단은 주인의 취미와 재력에 따라 다양한 조각과 벽화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산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런 건물들은 1층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 돌이나 뜨거운 물, 물총들을 사용하면서 산적들이 건물 가까이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서양 건물의 접목을 가장 잘 대표하는 조루로는 바로 관생거로의 문을 들 수 있습니다. 수입한 쇠로 현지풍의 문을 만들고 문틀에는 복자와 조각을 새겼습니다. 서방에서는 궁중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조각 작품을 들여다가 중국식의 문에 옮겼기 때문에 서양식의 조각과 중국식의 서계가 가장 잘 어울리면서 또 다른 조화를 이룹니다. 조루 하나하나는 모두 한 가족의 생활 공간입니다. 방문문의 집인 명성루는 자력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루로 꼽힙니다. 6층 건물의 정원을 거느린 이 건물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농기구와 생활용품 창고, 주방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정면에 계단을 올라가서 쇠문을 열면 1층의 홀에 들어서게 됩니다. 5층 밖에는 넓은 복도가 조성되고 고대 로마식 기둥이 화려하게 솟아 있습니다. 네 귀퉁이에는 건물 밖으로 튀어나간 망루가 유럽식 보루의 망루를 본땄습니다. 사면에 랑간을 세운 6층의 전망대에 올라서면 조항에 푸른 유리기와를 얹은 육각형의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로 인해 명성루는 마치 양복을 입은 중국

중국 농민이 머리에 개량한 중국식 모자를 쓴 듯 이상하게 보이지만 한편으로 동서양 문화의 접목을 잘 보여줍니다. 엽생 걸어 역시 명성로 못지 않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이 건물을 지은 주인이 건물의 벽체 속에 황금을 숨겨뒀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건물은 벼락을 수차 맞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력촌에서는 회미 족발과 생강 통닭, 양고기 백숙, 생선 요리 등 정통 개평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마늘을 비롯해 내외에 널리 알려진 현지의 많은 특산물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아이들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는 장평원 선생님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랑독합니다. 범가수학교는 사천성 광원시 리주구 범가촌에 위치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장평문 선생님은 10여 년째 이 학교의 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범가 학교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재학생 80명 가운데 이 마을의 학생은 28명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북경, 항주, 남경, 광주 등 대도시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작은 마을 학교로서 이는 흔치 않은 현상입니다. 2018년 학자들이 이곳을 찾아 조사 연구를 마친 후 한 차례 연설을 진행했고 그로부터 학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연설 속의 범가수학교는 가장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들과 가장 선진적인 교육 리듬을 가진 학교입니다. 장평훈 교장은 사실 자신이 추구했던 것은 이게 아니지만 좋은 평가를 받으니 기분은 좋았다고 표했습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장평원의 양쪽 귓민 머리는 하얗게 물들었지만 아이들의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어 줄 것이라는 장평원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봄과 수학교는 무엇을 잘했을까요? 2018년부터 이 질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평원에게 던져졌습니다. 장평원이 이곳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사실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말 학교에서 일했고 이젠 40대에 들어섰는데 남들은 모두 큰 도시로 나아가고 홀로 마을로 내려왔으니 말입니다. 당시 봄과 수학교에는 학생 40여 명밖에 없었고 건물도 거의 무너질 것만 같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장평원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은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범가수학교, 무엇으로 부모님들이 모두 교체 있지 않은 나 홀로 어린이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장평원은 오로지 학교 환경을 개선해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에 들어서면 안전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만이 최적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운 좋게 그가 부임한 후 교육 부문에서 학교 개조 지원 자금으로 20만 원을 조달했습니다. 이 돈으로 그는 학교 교실을 다시 꾸몄고 그 교실은 이런 아이들을 달래주는 마음의 안식처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봄과 소학교의 책상은 퍼즐처럼 여러 개를 한데 모아 큰 책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책상뿐만 아니라 책장과 소파도 모두 이란 설계를 사용했습니다. 장평원이 소개하기를 이란 설계는 학생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한 개 교실에 대여섯 명밖에 없으니 흩어져 앉으면 텅텅 비어 쓸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 교실에 책장을 더해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 책이 있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열독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또한 편안한 소파와 원목색 책상을 놓았는데 이는 부드러운 재질과 따뜻한 책상이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안겨주길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의 전면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장평원의 교육 이름에서 잘 노는 것은 어문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거리감을 배워야 합니다. 또 사람과 노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전자제품에 빠지지 않고 또 충분한 운동량이 있어야 아이들의 신체 건강도 보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뛰어다니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또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아이들은 자랍니다. 그 성장 과정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렇듯 자연스러우면서도 먼 길을 택하는 것은 어쩌면 아이들의 일생에 영향을 공급하는 어린 시절을 택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학교 단계에서 긴장을 풀어주면 아이들의 중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어깨가 단단해지고 또 그만큼 감당력도 강해집니다. 따라서 문제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도 강해질 것이며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움은 평생의 일입니다. 아이들이 천천히 성장하게끔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라디오로 듣는 세상, 아이들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는 장평원 선생님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어지는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문학보가 추천한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독서는 성장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며 내면의 풍요로움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아래 책들은 문학보가 추천한 다섯 권의 좋은 책들입니다. 첫 작품은 돌과 복숭아꽃. 이 작품은 향항 작가 서서의 유작입니다. 책을 펼치고 몇 페이지만 읽어도 그의 독특한 어조와 역동적인 사유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작품은 총 두 편으로 나뉘었는데 1편에는 서서가 창작한 6편의 중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고 2편에는 아직 책으로 내지 않은 오래 간직했던 8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팔순의 고령인 서서는 여전히 생동하고 도약이 넘치는 서사 품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소재도 천차만별이고 거침없습니다. 소설에서 우리는 천체의 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도화원기에 대한 그의 이야기도 읽을 수 있습니다. 밀도 높은 장편 소설보다는 여러 작품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느긋함과 담담함, 인생의 황혼역이지만 넓은 세상을 향한 열린 탐구의 정신은 독자들 스스로 감탄하게 합니다. 다음은 수백 작가가 쓴 금루메입니다. 금루메는 3세대 여성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이며 왜 진정한 정신적 독립과 자기 각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를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통제하던 때로부터 아이가 성장한 후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를 찾아내므로써 소설 속의 여성은 점차 넓은 정신적 길로 나아가며 자신의 가치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제목의 금루메는 또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완강한 생명력이 있다고 하여 인동화라고도 불리웁니다. 작가 수백은 너그러운 연민의 필치로 깊은 인간성을 그려내면서 강인하고 의연한 다차원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곤경과 힘을 지닌 그들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생과 세상의 진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현실 생활과 시적인 이미 표달 간의 균형점을 찾아내 포만된 이야기에 광채가 돋보이게 함으로써 무한한 상상 공간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영국 작가 레아 오피가 쓴 알바니아에서 자라다입니다. 1979년 알바니아에서 자란 오피는 이 책에서 자신의 성장 경험을 서술함으로써 한 소녀가 어떻게 이식 형태와 현실 생활의 틈에서 각성하게 되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 독자의 말처럼 이 책은 개념적인 추상적 론단과는 거리가 먼 일상생활을 구체적이고 생동하게 묘사함으로써 마치 그 시대의 향기와 색채를 돌이켜보는 듯합니다. 또한 1인칭 소설로 생동하고 아름다우며 진지하고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구술합니다. 다음은 칠레 작가 로베르토 폴라니오가 쓴 지옥 열람실에서입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만 펼치면 독자들은 대뜸 상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브란 에세이는 자기 집 책상에 앉아 문장들을 구상하고 있는 폴라니오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의 수많은 짧은 글들은 베토벤의 피아노 연주곡이나 쇼팽의 원무곡 같으며 그런 작품들을 수록한 이 두툼한 책에서 저자는 무례한 듯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말솜씨를 자랑하며 만담꾼으로 변신합니다. 이 책을 통해 주변 세계의 통찰력을 가진 보다 입체적이고 생생한 폴라니오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려과의 최신 수필집 막연한 속세의 보물입니다.

살아가려고 하는 행복한 순간을 포착하며 평범한 생활을 재미있게 쓰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경쟁으로 피곤한 아이들, 빠른 사회 절주로 외롭게 방치된 로인,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엄마라는 직책 등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평범함을 보여줍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풀어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풀어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풀어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습금형 청소기는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관리 변혁 과정의 참여자, 조진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올 1월부터 7월까지 경유 인원의 중국 내 소비액은 동기 대비 27.8% 증가한 2,636억 원에 달하고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유 관광객 수는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 강서성 서금시와 섬서성 연안 구간 직통 고속철이 6일 첫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0: 우리나라가 최근 국제지구 달 립방 위성군 대과학기획을 공식 가동했습니다.
1: 뉴스의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는 글로벌 관리 체계가 한창 조정과 변혁의 관건적 시기에 처했다며 우리는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관리 변혁의 과정에 참여자, 조진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론의,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견제하는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적자 해소에 힘쓰고 행동으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며 인류명 공동체 구축 성과가 전 세계 인민에게 더 많고 더 좋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습금평 주석은 선화요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리사회 제26차 회의와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 참석하고 상해협력기구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하고 평등하고 유질산 세계 다국화를 공동 창도해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할 때 대해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관리에서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두가 인간 본위에 입각해 행동 지향을 견제하고 평등하고 유질산 세계 다국화를 공동 창도하며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하고 인류명 공동체를 공동 구축해야 합니다. 불안정하고 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국제사회는 약속이나 한 뜻 일치하게 동방을 바라보며 중국의 관리가 이룩한 발전의 기적에 찬탄을 금치 못하고 글로벌 관리에 대한 중국 방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1년 전 열린 상해협력기구 전진정상회의에서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관리 장애를 재개하고 장애의 5대 핵심 이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바로 조건 평등을 관철하고 국제 법치를 준수하며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인간 본위를 창도하고 행동 지향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관리 장애는 UN 헌장의 취지, 원칙과 일맥상통하며 16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고 60여 개 국가가 앞다투어 글로벌 관리 지지 그룹에 가입하고 글로벌 관리에 많은 의지를 둘러싸고 조류를 전개했습니다.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장애가 각국의 역량을 결집하고 발전 평화의 차관에 새로운 기회와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분류를 조성하고 대항을 추진하는 데 열을 올리는 일부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며 관련 장애는 매우 적극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중국이 잇따라 발표한 글로벌 관리 장애 개념 문건,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 중국의 리념, 창의와 행동 백서는 글로벌 관리에 대한 중국의 목표 방향, 실천 행동을 체계적으로 소설했습니다. 브릭스 국가의 역사적인 회원국 확충, 상해협력기구의 발전 장대에서 아프리카 연맹의 20개국 그룹 가입 지지, 다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비단의 길 기금 등 새로운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글로벌 남방 국가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끊임없이 제고시켰습니다. 글로벌 관리 장애는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중국 방안에서 국제 실천으로 전환하면서 강단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곽학원 대변인은 글로벌 관리 장애를 재개해서 1년 사이에 이룩한 풍성한 성과가 말해주듯이 공동론의, 공동건설, 공동향유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다자주의를 견제하는 것은 보편적인 공감대이며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공통된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심해, 극지 등 새로운 영역에 나타난 관리 단점에 대해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관리 규칙을 끊임없이 보완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장애를 제출하고 세계 인공지능협력기구의 설립을 선도하면서 각국과 함께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관리가 다자간 공동관리, 개방과 공유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조정원을 설립하고 올 5월에 첫 국제 해사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했습니다. 중국은 분쟁 해결 기제를 혁신해 국제 조정 용역에 존재하는 기제적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제80차 유엔 총회 벨버크 의장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면에서 중국의 기여가 극히 중요하며 유엔 2030년 지속 가능 발전 의정을 추진하는 면에서 중국은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긍정적인 것은 중국이 원액을 리행할 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을 창도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올 가을에 하북송 웅간신구에서 글로벌 관리 론단을 개최합니다.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장애 실행을 추진하고 난국을 함께 관리하는 한편 장문한 미래를 함께 도모하면서 글로벌 관리가 더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관리 장애를 재개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시종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인민의 마음과 세계 리익에 따라 각국과 함께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0: 올 들어 중국 관광과 중국 쇼핑이 지속적인 호황을 누렸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경유 인원의 중국 내 소비액은 동기 대비 27.8% 증가한 2,636억 원에 달하고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유의 관광객 수는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여름 방학 입국 관광 상위 20군에 오른 관광객 내원국과 지역 중 유럽 국가가 30%를 차지하고 예약 건수는 동기 대비 275%, 입장권 주문량은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 브랜드와 지능 제품이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필수 구매 품목이 올랐습니다. 이를테면 상해 맛 조명 소비는 소비자의 개성화 수요에 따라서 의류, 보석, 손목시계, 선글라스 등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합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런 맞춤형 주문을 위해서 상해를 방문했으며 그 비중은 50%를 넘겼습니다. 상해를 찾아 복장을 맞춘 미국의 한 관광객은 직원들의 작업 효율이 매우 높고 속도가 빨라 귀국할 때 옷을 가져갈 수 있고 직원들도 아주 친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무부는 재정부와 함께 국제화 소비 환경을 적극 구축하는 한편 시범도시 15개를 지원해 고품질 소비 공급을 풍부히 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상해, 심수, 이오 등지는 국제 소비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다국어 표지판

0: 관을 보완하며 지불 서비스를 최적화했습니다. 메이코 관광객 로라 리즈 씨는 체험을 위해서 단체 여행을 아닌 자유행을 택했다며 각종 앱으로 차량 호출이 가능하고 호텔 환경이 쾌적하고 직원들도 열정적이었다라고 소감을 터놓았습니다. 올 7월 1일 세금 환급 2.0 버전 정책 중 소액 수출 검사와 무서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국외 관광객의 세금 환급과 통관 절차가 편리해졌습니다. 심수공항 항공도시발전유한회사 경영관리부 부부장 림수훈은 가장 일찍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한 심수공항에서 관광객은 비자카드를 통해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면 지불과 세금 환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강서성 서금시와 섬서성 연안구간 직통 고속철이 6일 첫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전구간 총 길이가 1850km이고 운행시간은 11시간 32분인 이 고속철은 강서 허북 섬서 세계성을 경유하며 중부지역과 서북 도시군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6일 오전 11시 2분 서금 연안 첫 직통 고속철인 G3998 복흥호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로홍문 후손인 왕만평은 연안까지 직통할 수 있는 이 고속철은 지역 간 거리를 좁혀줄 뿐만 아니라 로형령구 주민들의 열성을 북돋아 주었다며 서금과 연안 간 교류와 소통이 더 원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갓 운행된 고속철은 도중에 우도, 남창서역, 서안동역 등 역에 종착해 연선의 홍색혁명 근거지와 도시 거점을 하나로 이어놓았으며 객차 자체도 움직이는 홍색 문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고속철의 북단 종착역인 연안역은 각종 료객 보장 사업을 모두 완비했습니다. 고가철도 서안국 연안역 당직 역장 왕금봉은 붉은 오각별 중점 서비스 브랜드를 꾸준히 육성하기 위해 대합실의 도서를 무료로 개방하며 안색 붓고 선북 종이 자르기 등 무형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대합실에 도입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철도 부문은 서금 연안 노선의 열차 운행 방안을 동쪽으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고가철도 남창국 료객부 보조임 염영근은 료객 흐름에 따라 열차 운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최적화해 로혁명 근거지에 대한 연구와 학습, 당건설 분야의 교류, 친척 방문, 비즈니스 왕래 등 각종 출행 수요를 도잘 충족시키는 한편 고속철도가 로혁명 근거지 발전과 현지 주민의 출행을 위해 도잘 봉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우리나라가 최근 국제지구달 립방위성군 대과학기획을 공식 가동했습니다. 관련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와 함께 지구달 공간에 위성군을 배치할 예정이며 2030년을 정해 모든 위성 발사와 배치를 꺼내고 지구달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측의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국제 지구달 립방 위성군 대과학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게 30kg 이하의 12U급 립방 위성 30매를 6차례 걸쳐 1:3 지구달 공진 대타원 궤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특수한 궤도로 위성은 대타원 궤도를 따라 비행하면 근지점은 지구에 가깝고 원지점은 달에 가까우며 지구달 중력 공진 효과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운행합니다. 다수 위성의 다지점 동시 관측을 통해 우주 천문 현상의 진화 과정을 완전히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마선 폭발 위치 측정 정밀도를 서브 아크 초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 천문 관측 사상 획기적인 이해를 갖는 정밀도입니다. 지구달 공간은 지구 저궤도에서 지구와 200만 킬로미터 상가한 곳까지 뻗어있으며 향후 유인 달 착륙과 달 기지 건설의 핵심 활동 구역이기도 합니다. 국제우주연맹 우주수송위원회 주석 양우광은 달 부근의 근월 공간의 항법 위성군을 형성해 위치 결정과 시각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면 달 표면의 리착륙, 달 궤도 도킹이 더 정밀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타이, 세르비아, 이집트, 세네갈,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의 과학연구기관이 관련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제1단계 공학연구개발은 이미 가동되었으며 위성, 탑재체, 관제 측정 등 주요 시스템의 총체적 방안에 대한 론증도 곧 끝날 예정입니다.
1: 최근 상해 송강과 안위류간이 송간 리 공유기제를 구축해 장강 삼각조 나가 전국의 지역 간 산업협력에 복제 가능한 상해 안위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0: 당신은 상해가 프로젝트를 안위에 넘겨 세수와 통계를 모두 료관에 남기게 되면 이전 지역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송강에서 료관에 파견된 자출 간부 정건 씨는 반드시 조세 수입 분할과 동계 분산 계산의 이중 기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건 씨는 량완 기재하에서 경량 자산 플랫폼을 통해 송강의 프로젝트가 료관에 정착할 경우 발생하는 지방 효과가 송강에 환원될 수 있다면 프로젝트를 추천하는 측의 적극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량 측은 반복적인 협의 끝에 최종 4대 6 분할안을 확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료관이 60%, 송강이 40%를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세 재정 협의는 2024년 11월에 체결되었지만 통계 데이터의 송강 분산 계산에는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만 경제기술개발부 관리위원회 고장원 부주임은 송강 통계 분산 계산은 과거 성숙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시범 모델을 만들어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2월 력송현대산업단지 금안경제기술개발구 통계데이터 분산 계산 및 사용방법 시행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방법에 따라 1차로 선정된 두 프로젝트의 분산 계산 데이터는 이미 상해와 아위 두 성의 공동심사를 통과했고 분할 자금은 올해 7월에 전부 지급되었습니다. 심가림 현직 정경리는 당면 역방향 리 관계 공유 기재를 형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료관의 기업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여 상해의 연구개발센터나 지역본부를 설립하려 할 때 만약 이 프로젝트가 료관에 의해 송강에 추천된 것이라면 송강 역시 조세와 통계 데이터를 유관과 역방향으로 공유하여 량방향의 리 관계 공유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1: 서장자치구 기롱현 8.26 산사태 재해 응급구조지휘부가 6일 통보를 내 9월 5일 오후 6시 기준 이번 재해로 43명이 사망하고 519명이 실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장자치구 기롱현 8.26 산사태 재해 응급구조지휘부 상무부지휘장이자 자치구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자치구 상무부주임인 임윤은 재해 발생 후 서장은 수상, 육상, 공중 세 개 축을 병행하며 실종자 수색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9월 5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투입된 구조 인력은 2,500여 명, 수색 차량은 500여 대, 수색 장비는 9,000여 세트, 드론 비행은 1,000여 차, 공중 도하 물자 장비는 5.43톤에 달합니다. 또한 비탈면, 계곡 입구, 퇴적물의 위치 변화와 침하 변화를 24시간 관측하며 수색 구조 작업에 안전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복구된 후 수색대원들은 핵심 구역에 대해서 수차례 그물식, 융단식 수색을 전개하여 핵심 구역 수색과 예방적 환경 소독을 전면적으로 끝냈으며 오지 신호와 전력 공급도 전면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임유 부지휘장은 다음 단계로 실종자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을 이어가며 사후 처리를 적극적으로 잘 수행하고 재해 발생 구역의 재해 관측과 조기 경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모든 피해 주민에 대한 대피, 배치 작업을 참답게 수행하며 555명 국내 체류 관광객을 대피시키고 1,720명 네팔 국적 국경 주민들의 생활 보상 업무도 잘 처리했습니다. 반복적인 확인 결과 이번 재해 외국인 실종자는 23개 국에 261명으로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국가 주중대사관에 관련 정보를 즉시 통보했습니다. 네팔 측의 요청에 따라 중국 정부는 네팔의 터널 구조, DNA 검사 등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긴급 구호 물자를 제공했으며 서장자치구 정부는 네팔에 320톤의 베네리, 교량 부품 등 구호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중국 네팔 방재 정보 통보 기재를 통해서 매일 네팔의 기상, 수문, 빙하 호수 등 정보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후 관련 분야 전문가 팀과 기술 인력은 동림 잠보 류역의 면적 0.1평방킬로미터 이상의 11개 빙하 호수에 대해 위성 원격 탐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측을 전개했습니다. 현재 빙하 호수의 면적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과학원 성도 산지 재해환경연구소 연구원 소봉정은 위성, 항공원격탐사수단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원격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비상,

0: 자연자원부, 수리, 기상과학연구소 등 여러 부문은 전력을 다해 협력하고 있으며 전문가 소수는 실시간 판단으로 하류 구조 대원들의 안전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1: 강서성 수천현 산사태 구조작업이 한창 추진 중입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인원수색과 구조작업을 다그치는 가운데 6일 저녁 11시경 명갱촌에서 산사태 재해 현장을 잇는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법군성 보존시의 모든 짐수 지역은 물이 완전히 빠지고 점차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기란시 수천현 고평진 명갱촌 석하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후 이틀 사이 현장에서 산사태, 붕괴 등 위험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구조용량은 수색견 생명탐지기, 드론 등을 사용해 수색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질조사 인원이 초보적으로 측정한 데 따르면 명갱촌 석하조 산사태 규모는 7만 4천 립방미터, 총격 범위는 근 1.3km에 달합니다. 강서성 지질조사탐사원 조소동 부원장은 드론 레이더 기술을 투입하고 현장 립체 모형 제작, 고분관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지속적인 강으로 인해 산사태 주변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자원부 지질탐사관리사 1급 조사연구원인 라계양은 구조작업에 따른 안전은 2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며 수색과 구조인력이 안전을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매몰자 수색구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강우 날씨가 나타나기 전에 수색구조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고평진 명갱촌은 전력과 통신을 초보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지난 후 복근성 포전시 도심의 모든 침수 구간에 배수 작업은 끝났습니다. 현재 현재소 도로소통, 상하수도와 전력복구, 환경준설 등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전시 도시관리국 오검남 부국장은 시설 보수, 배수관 소통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도로, 우수 맨홀, 도로 비탈면 등을 다그쳐 복구한 한편 환경위생을 점검하고 환경미화원을 조직해 침수 구간의 진흙과 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청소하고 방역 소독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전시 영내 중학교와 소학교, 유치원은 6일 교정에 대한 전면 소독 작업을 진행해 교원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조항선전부와 조항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전민국방교육월간 활동 개막식이 6일 광동 령남 국방교육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다양한 형식의 대중 국방교육 활동을 통해 전 사회가 국방을 관심하고 사랑하고 건설하고 수호하는 짙은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이 국방 관념을 강화하고 국방 임무를 이행하도록 인도했습니다.
1: 2026 중국문화관광산업박람회가 6일 전진에서 폐막했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국가와 지역은 20여 개, 기업은 2,540개, 현장 관람객은 연인수로 25만 5천 명이었습니다. 전시회에서 달성한 협력 거래 의향은 300여 건, 프로젝트 협력 계약 규모는 115억 원이었습니다.
0: 제26회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가 재반 준비 작업을 끝냈습니다. 봉기 상담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함원에서 열립니다. 봉기 상담회 참가는 국가와 지역은 129개, 국제기구는 30개, 정부기관과 상공계 단체는 1200여 개입니다.
1: 이란 최고 국가안전위원회 레자이 비서가 6일 이란은 향후 며칠 내에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금지 구역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금지 구역은 미국 해군의 봉쇄선을 기점으로 베르샤만 내륙 일부 수역까지 이어지며 관련 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이란의 제재 명단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 선박을 탐지하고 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간 협상에 대해 레자이는 미국이 협상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이란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했다는 미국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강 지도에 대해 이란과 오만은 향후 며칠 내에 협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군 조항사령부가 6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작전에서 미군이 항로 변경을 요구한 상선은 92척, 운항 능력을 파괴한 상선은 3척, 승선 검사를 진행한 선박은 2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사령부는 미군은 이란을 상대한 해상 봉쇄 작전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0: 오늘 시간에는 라틴 아메리카 언론인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의 새로운 기회 함께론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는 하나의 모멘트와 같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은 우리에게 광활한 새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하며 배울 점이 많습니다. 중국을 방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체 고위급 론단에 참석한 라틴 아메리카 언론인들은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 환경 속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발전 공간을 넓히고 발전 회복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택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론단은 5일 광동성 심수시에서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번영의 길 공동 건설 매체 공동 인식과 행동을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40여 개 국가와 지역, 유엔 기구, 국제 기구에서 온 400여 명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세계 100년 만에 대변혁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관리 체계가 심각한 변혁을 가져오는 시점에 손잡고 협력하는 것은 참가자들의 공통된 기대였습니다. 칠레 일간지 제3판 라 데스세라의 벨리페 과드라 총고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이 우리에게 광활한 새 지평을 열어주었다며 라틴 아메리카는 외부 충격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다원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MPV 미디어 그룹의 디에고 로살린 국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 도상 경제체들이 료산 과제 직면하는 만큼 교류를 강화하고 경험을 나누며 공동으로 위험 부담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칠레 산티아고 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마르셀라 베라 국장은 언론이 상호리해 증진해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서로 연결되고 협력적으로 확장되는 교류 네트워크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국장은 각국이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듯 언론 사이에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론단 개막에 앞서 라틴 아메리카 언론인들은 광동성의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하며 중국식 현대화의 생생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향강족의 오문 대교를 둘러보고 나서 베루 안데스 통신사 벨릭스 파스 사장은 이 슈퍼급 공정에 찬사를 보내며 대교를 통해 향강 오문 광동이 물리적으로 연결되면서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융합 발전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교통 요충지인 베루 칭카이항을 떠올리게 하며 중국의 경험을 본받아 미래의 칭카이항을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건설하고 싶습니다. 펠리페 과드라 총고문은 조해 횡금에서 스마트 실험실과 지능형 변전소를 방문하면서 녹색 저탄소 기술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표했습니다. 과드라 총고문은 중국과의 협력 덕분에 전기버스를 대표로 하는 신에너지 자동차가 칠레의 친환경 교통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풍력 등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을 넓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산시 애구촌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사무국 지역사회 대외연락 경리 크리스티나 파지아스는 심수 종산 통로가 개통되면서 수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이곳으로 와 기존의 시골 풍경과 커피 문화를 결합시켜 독특한 논바말 카페를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며 마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파지아스는 애구촌은 자연과 과학기술 응용 사이의 균형을 보여준다며 농업과학기술 청년창업 지역 일자리를 결합한 발전 경험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체들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귀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틴 아메리카 언론인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의 새로운 기회 함께론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차원을 낮여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예배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동방경제론단에서 나타난 중로 상무협력열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아르헨티나 밀레 정부가 말비나스 군도 카드를 꺼내든 원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부 7번째 부분입니다.
1: 정화의 서양 항해에서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항해의 거리가 길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지의 위험부담, 조선 기술과 항해 능력의 혁신적 돌파였습니다. 또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리해도 큰 난제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은 깊이는 학습 연구와 대담한 실천 행동을 통해 하나씩 극복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천리 밖에 있어도 이웃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는 말처럼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서로 다른 민족, 나라일지라도 이웃처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서 정화의 서양 항해가 일으킨 중대한 역할입니다. 정사는 줄곧 비구름과 함께인데 명월이었지 두 곳으로 나뉘려와 같이 우리는 한 지구의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가 동일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0여 년 전 정화가 이끌었던 원정서는 바로 이란 강렬한 문화적 사명감을 품고 중화 문명을 전파하면서 평화의 복지를 공유하는 평화 리념을 실천으로 해석했습니다.
2: 양무호 선생님의 멋진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28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중국 인민과 독일 인민은 요구한 왕대 역사와 깊은 우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중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독일벗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라베입니다. 1937년 일본 침략군은 참혹한 남경 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독일인 라베는 몇몇 정의로운 국제 인사들과 함께 남경에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중국인 20여만 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는 남경 대학살의 내막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병원 의사인 존

0: 라베의 손자 토마스 라베는 2020년 긴급 약품이 필요해 독일 주재 중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즉시 국내와 연락해 관련 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찾았고 기업은 즉시 토마스 라베에게 약품을 기증했습니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두 나라 벗들 사이에 이러한 상호 지원 정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명 공동체를 실현해야 할까요? 첫째, 중국은 독립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확고히 견지합니다.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라 입장과 정책을 결정하고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은 평화 공존 5항 원칙을 기반으로 각국과 친선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신형의 국제 관계를 구축하고 평등, 개방, 협력의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확장하며 각국 리익의 합류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은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합니다.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확고히 관철하고 중국의 새로운 발전으로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개방형 글로벌 경제를 추진해 각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중국은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 론의,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관리가 더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100년 초유의 대변국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중국은 세계 친구권을 계속 확대하고 세계 각국과 함께 상부상조하고 단결 협력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는 세장을 써내려 갈 것입니다.
1: 본기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왕걸 교수님과 고전 해설인 양우 교수님께서 간결하면서도 뜻이 깊고 통찰력 있는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가 놓인 시대는 도전으로 가득 찬 시대이자 희망으로 가득 찬 시대라고 제기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세계 인민과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혼잡뿐이면 쉽게 꺾일 수도 있지만 여럿이 모이면 무너뜨리기 힘들다는 말처럼 우리는 바다와 같은 포용력을 갖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힘을 모아 운명 공동체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습근평 주석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언급하면서 인용한 유명한 당시를 함께 낭송하면서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화 근인을 느껴봅시다.
2: 송 차이 시유 왕창링 류쇠 통보 제우강 송군 부觉 有离殇
3: 青山一道同云雨明月何曾是两乡宋杜少府之任蜀州王勃城阙赴三秦烽烟望五津与君离别意同是
4: 换游人海内存知己天涯若比邻无
3: 唯在歧路，儿女共沾巾。海内存知己，天涯若比邻。
4: 唯在歧路，儿女共沾巾。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빙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방경제론단에서 나타난 중도 쌍무협력열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4일간 열린 제11차 동방경제론단이 4일 러시아 극동도시 블라지보스토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론단에서 진행한 여러 연구 토론회는 중국을 둘러싸고 진행했으며 러시아는 중국과 관련한 협력 성과와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본기 론단에 참가한 중국 측 참가인사들은 상무 협력을 위해 건의와 대책을 제출하고 중국 기업은 파트너와 함께 협력 분야를 확장했습니다. 이번 론단에 참가한 국가와 지역은 70여 개, 각계 대표는 7천여 명, 진행한 상무 분 론단은 5개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 귀빈을 초청해 연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9월 1일에 열린 론단 소식 발표회에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자허로바는 러시아와 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양자 간 무역액이 이미 이른 수년간 2천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창 여러 공업 분야에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한편 과학과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힘써 발전시키고 교통 분야에서 상호 연결과 소통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출입은행 리 사장 자셀리스키는 2025년 러시아 수출센터가 도움을 제공한 대외무역회사는 3,400개에 달하며 현재 추진하는 대외무역의 중점은 대중국 비원료 수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과 유지제품, 디저트, 화장품, 보건품, 해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끊임없이 늘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인 자동차 제조 공장 총경비 플로로바는 중국 기업과 함께 무인 운전 기술을 개발할 때 관한 협의를 체결해 더 높은 차원의 자동 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블라지보스토크시 시장 셔스타코프는 론단 기간에 중국 기업계 현지의 투자 예비를 소개하고 중국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흥미를 갖는 협력 프로젝트를 제기했습니다. 이 중에는 물류와 서비스업, 호텔과 오락센터 건설도 있습니다. 셔스타코프 시장은 세수 등 면에서 중국 기업이 특혜를 향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수출센터에 따르면 본기 론단에서 러시아 제조라는 러시아 중국 상품 온라인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더 많은 러시아 상품을 중국 시장에 수출하도록 온라인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심수시 도시교통계획설계연구센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구 총경리 양수는 이번 론단에서 주로 해외 전문 인사들에게 신수 저공경제의 실천 경험을 소개하고 러시아 동업자들과 함께 업무 접합점을 찾아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 저공경제의 기술과 관련한 표준을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경 2급 과학기술회사 리사장 리덕민은 론단 기간 러시아 수력발전그룹 산하의 러시아 BE 웨이제네프 수력발전공정설계원과 함께 토탄산업전략합작협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협력은 러시아 국유기업의 협조하에 장기적이고 계통적이며 전반 산업사슬을 아우르는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뜻합니다. 중도합자기업인 파이슨 과학기술회사 중국 측 대표 유신우는 론단에서 회사와 러시아 직접 투자기금이 전략적 협력을 진행할 것이며 스마트 단말기, 서버, 하드웨어와 자체로 개발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의 차관에 모스크바주 산업단지에 전 과정의 현지화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프로젝트는 러시아 본토의 전자산업 사슬을 보완하고 고급 기술 일터를 창출할 것이며
공급 사슬 분야에 중국 우세를 빌어 생산 원가를 줄이고 신제품의 교체를 다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밀레 정부가 말비나스 군도 카드를 꺼내든 원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아르헨티나 밀레 대통령이 3일 저녁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 대해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연설에서 밀레 대통령은 말비나스 군도가 아르헨티나에 속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외교와 경제, 법률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말비나스 군도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체를 막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밀레 정부가 최근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밀레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지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주요 목적은 아르헨티나 국내의 경제사회 문제로 인한 집권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는 단실 내에 말비나스 군도의 기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대서양에 위치한 말비나스 군도의 주권 귀속 문제에 대해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분쟁이 존재합니다. 1982년 말비나스 군도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전한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서 영국은 아르헨티나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밀레 정부는 최근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밀레 대통령은 3일 연설을 발표하고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군도와 주변 분쟁 해역에서 자연자원을 채굴하는 외국 회사를 제재하는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키르노는 2일 아르헨티나는 반드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말비나스 군도의 주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말비나스 군도의 통제권을 탈환할 가능성에 대해 키르노는 목표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려는 기존 입장을 뛰어넘은 밀레 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주로 국내 정치 압력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2023년 말에 취임한 밀레 정부는 정부 기구를 대폭 간소화하고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수지 균형을 맞추고 통화를 억제하려 했습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당면 아르헨티나는 경제 회복이 부진하고 실업 상황이 여의치 않으며 민중이 채무 곤경에 빠지면서 밀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카사 테레스 여론조사 회사에 따르면 올 7월 밀레 정부의 지지율이 38%를 기록하면서 연초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27년에 대선을 진행합니다. 당면 여의치 않은 국내 경제

동체는 재선을 노리는 밀레에게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 그리고 내년의 대선에서 밀레는 말비나스 군도를 경선 의제로 삼은 비야루엘 부대통령의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가들은 아르헨티나 내 담파 분쟁이 심각하지만 말비나스 군도 문제는 각 측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수의 의제이기도 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메리카주 대화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마이클 시프트는 말비나스 군도를 화제로 다루는 것은 예로부터 아르헨티나 지도자들이 정치적 곤경을 탈리하는 효과적 전략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밀레가 강경한 자세를 보인 외부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분쟁을 두고 미국은 장기간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군도에 대한 영국의 사실상 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이란 전쟁에서 영국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한다고 직언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영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서 미국이 영국에 대한 지지를 초래하는 것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영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줄곧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용자와 기술, 안전 등 면에서 밀레 정부의 대량의 원조와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광산과 공급사슬 안전 등 면에서 밀레 정부의 지지를 쟁취했습니다. 밀레 대통령도 트럼프 정부를 적극 성원했습니다. 밀레 대통령은 앞서 브라질을 찾아 우익 대통령 후보인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를 성원했습니다. 여론은 이 배후에 미국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밀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 같은 관계를 감안할 때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밀레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 대해 밀레 정부가 최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려면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말비나스 군도의 주민은 3,200명, 그중 다수는 영국 정착민 후예입니다. 2013년 말비나스 군도 당국은 말비나스 군도 지위와 관련해 전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중 99.8%가 섬의 영국 해외 속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전민투표가 불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분간 아르헨티나가 정치와 외교적 수단으로 말비나스 군도의 통제권을 탈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무력 사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와 사회가 영국과 군사 충돌을 진행할 준비를 하지 않았기에 전쟁을 재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군사력이 제한된 아르헨티나는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기에 방대한 전쟁 소모에 견딜 수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정치 상담가 이그나시오 빌라는 아르헨티나는 전쟁할 미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밀레 정부의 강경함은 대부분 미국의 지지에 의존하지만 미국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82년 말비나스 군도 전쟁을 치르기 전부터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가르티리는 미국이 아르헨티나를 더 중시한다고 인정했지만 결국 전쟁이 시작되자 정보 등에서 미국은 영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결책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서
아르헨티나의 유리한 태도 표시는 미국의 장기적 정책을 대표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표했습니다. 유엔 상임 주재 아르헨티나 전 대표 리카르도 라고리오는 미국에서 말비나스 군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영국과 나토와의 갈등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소식 시간 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은이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몸을 무한한 자산으로 착각합니다. 밤을 새워도 괜찮고 포금해도 괜찮고 스트레스는 커피 한 잔으로 날려버리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한 잔의 술, 한 번의 폭식, 한밤의 무리함, 그 모든 것이 차곡차곡 장부에 적힙니다. 몸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생활 습관을 기억하고 세월이 지나면 마침내 청구서를 내밉니다. 늙음이란 바로 그 청구서가 도착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때 조금만 조심할 걸. 그러나 몸은 이런 후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기록은 끝났고 청구 금액은 정해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간 및 심장 질환 등 그 모든 병의 이름들은 단지 오래된 계산서의 제목일 뿐입니다. 젊음의 랑미는 로넨의 리자로 되돌아옵니다. 인생의 장부는 냉정합니다. 어릴 땐 리자가 면제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복리로 계산된 고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쉽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모든 것은 결국 몸의 회계 장부에 기록됩니다. 담배 한 개비는 폐에, 과음은 간에, 불면은 신경계통에 기록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데이터를 촉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결산의 날이 오면 그 장부는 차가운 진단서로 바뀌죠. 지금부터는 원금과 리자를 모두 갚으셔야 합니다. 젊음이란 어찌 보면 부채 시간이죠. 몸은 우리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그 신용으로 우리는 잠을 줄이고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쌓습니다. 체내 세포들은 우리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복제하며 기억합니다. 세포의 기억은 우리의 습관이고 습관이 바로 운명입니다. 몸과의 화해 그리고 새로운 장부를 쓰는 법. 이제라도 우리는 몸과 화해해야 합니다. 건강이란 단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몸의 말을 듣고 그 리듬에 맞춰 사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행운의 별.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부 현대화 건설 능력 향상의 상시화와 효과 장기화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중점은 전면에 있고 관근은 향상했습니다. 현대화 건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신시대 간부대화 건설에서의 중대한 과업입니다. 결정에서 포착한 요구를 실행하려면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시책하여 각급 간부의 교육훈련을 잘 틀어주고 훈련과 단련의 경로를 끊임없이 넓혀야 합니다. 기본훈련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능력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부의 능력 향상은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의 양성에도 달려 있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전당적인 대학습과 간부의 대훈련이 없으면 사업에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정에서는 당의 혁신 이론으로 전당을 무장하고 이민을 교양하고 실천을 지도하는 사업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적 본질을 깊이 터득하여 간부 교육 훈련을 힘써 강화하고 당 학교의 간부 교육 훈련의 주요 경로와 주요 진지 역할을 잘 발휘시키며 기본 훈련을 착실하게 전개하고 필요에 따라 훈련을 배치하고 빠짐없이 훈련시키며 급별, 료형별 분류와 전면적 보급을 견제하고 지속적으로 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당원, 간부들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기밀히 둘러싸고 훈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시종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는 것을 주제와 주선으로 삼으며 리상과 신념과 취지를 확고히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정치 능력 향상을 관건으로 삼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체계, 핵심 요의,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하고 이 중요 사상의 세계관, 방법론과 그 속에 일관된 입장, 관점, 방법을 잘 파악하도록 교육, 인도해야 합니다. 훈련 방식은 훈련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식과 방법을 더욱 잘 혁신하고 리론 학습과 현장 교육, 사례 분석, 경험 교류 등을 결합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계 방송과 녹화 방송을 결합시켜 교육 훈련의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실현해야 합니다. 능력 향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훈련 초기는 훈련 상시화와 효과 장기화를 추진하는 필요한 보장입니다. 정세의 변화와 발전 수요에 따라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간부 학습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목적성 있게 조문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문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조문적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정세를 분석하고 결책을 내리며 발전 난제를 해결하고 대중의 리익에 관계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모두 전문적인 사유, 전문적인 소양, 전문적인 방법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부들이 능동적으로 지식갱신을 가속화하고 지식구조를 최적화하며 자각적으로 오물을 연구하고 전문지식과 전문기능, 전문정신을 하나로 융합시켜 지행합의를 이루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직훈련과 전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바 간부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본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업무 수요에 따라 꾸준히 학습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원칙을 견제하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능에 대한 학습 훈련을 강화하는 데 중시를 돌려 간부들이 전문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전문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실전, 실습이 중요합니다. 주로 수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바 실무에 입각하고 사례를 활용하며 당조항의 중대한 결책과 포지,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수요를 둘러싸고 계층별, 분야별로 현대화 산업체계, 현대재정금융, 전문적인 향촌지능, 과학기술 혁신과 신질생산력, 응급관리와 여론상황처리, 기층관리 등 특별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간부들이 적시에 지식의 공백을 채우고 자질면의 단점을 보완하며 능력면의 취약점을 강화하여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실천에 의한 단련을 꾸준히 강화해야 합니다. 실천은 가장 좋은 숫돌이자 가장 좋은 시금석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모든 실제 능력의 획득은 전적으로 실천에 의거해야 하는 바 광범한 간부들은 리론을 실행에 옮기는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존대미문의 선구적인 사업으로서 전쟁 속에서 전쟁 요령을 습득하고 물 속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우듯이 실천 속에서 학습하고 학습하는 가운데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시종 리론과 실제를 결부시켜 하는 바 경제 건설이라는 중심 과업과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 선차적 과업에 초점을 맞추고 열정적인 실천을 양성과 단련의 가장 좋은 수업으로 삼으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간부들을 개혁, 발전, 안정의 주전장, 중대한 과업과 중대한 투쟁의 최전선, 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제일선에 투입하여 단련시켜야 합니다. 또 가장 무거운 과업을 떠매고 가장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며 난제를 풀어나가고 더 많은 풍파와 시련을 이겨내며 긴급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간부들의 투쟁 정신을 강화하고 투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의 위험 방지 능력, 도전 대응 능력, 억압 조지 능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0: 부패 척결 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으며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힘써 제거할 때 대해 중대한 포치를 내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끔은 내가 생각나.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집중력의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언제나 분주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틈만 나면 휴대폰을 보고 잡생각에 빠져 쉽게 집중력을 잃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정작 깊이 몰입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쉽게 산만해지고 집중하기 어려울까요? 진짜 집중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뇌는 한 번에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뇌는 지속적으로 조난 작업을 반복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리고 피로를 급격히 쌓이게 만듭니다. 겉보기에는 빠르게 일하는 것 같지만 종각도와 기억력은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진짜 집중은 단일 몰입에서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25분에서 40분 단위로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할 때 뇌는 최상의 효율을 보입니다. 이 시간 동안 외부 방해 요소를 차단하면 뇌는 깊은 몰입 상태에 들어가 업무와 학습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이 집중력의 핵심입니다. 계속 앉아서 머리만 쓰면 뇌의 회복 시간이 없어 점점 둔해집니다. 짧은 휴식과 가벼운 움직임은 뇌를 재충전시켜 다시 높은 집중력을 만들어줍니다. 집중력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훈련으로 키울 수 있는 습관입니다. 작은 시간부터 방해를 줄이고 몰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누구든지 안정적이고 강한 집중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성과는 오랜 시간이 아니라 깊은 몰입에서 나옵니다. 정확한 집중 습관을 기른다면 더 적은 시간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소연 가수가 부릅니다. 장백 산천가.

다음 산책에 숨겨진 지효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 가끔 밖으로 나가 걷곤 합니다. 단순한 걷기 행위가 어떻게 마음과 몸을 바꿔주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책은 그저 심심해서 하는 가벼운 활동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걷기에는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과학적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의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머리는 무겁고 집중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쉽게 피로감을 느끼죠. 그렇다면 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가벼워질까요? 평범한 산책이 우리 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광연구에 따르면 걷는 행위는 뇌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깨워줍니다. 앉아서 고민할 때는 한 가지 생각에 갇히지만 걷는 동안 시선이 넓어지고 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걷기 시작한 지 10분만 지나도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연 속 산책은 효과가 더 큽니다. 나무와 볼, 맑은 공기를 마시면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심장 박동이 안정화됩니다. 실험 결과 하루 20분 자연 산책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경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우울감과 피로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책은 격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의 경직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오랫동안 공부하거나 일한 뒤 짧은 산책은 뇌를 리셋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책은 시간 낭비가 아닌 최고의 자연 치유법입니다. 작은 습관이 걷기가 쌓이면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안정되며 일상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걷는 시간을 가진다면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리건 가수가 부릅니다. 타향 사랑.

0: 계속해서 스마트폰이 바꾼 우리의 뇌라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단 하루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폰을 보고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응시합니다. 편리한 기술이 우리 삶을 바꿔놓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뇌와 생활에 생긴 변화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왜 자꾸 폰을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까요? 짧은 영상과 알림은 왜 우리의 시간을 빠르게 빼앗는 것일까요? 스마트폰의 짧은 콘텐츠는 뇌에 즉각적인 자극을 줍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재미와 자극을 얻은 뇌는 점차 느리고 깊은 집중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글 읽기, 깊은 사고, 꾸준한 학습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잦은 알림은 우리의 뇌를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언제 새로운 소식이 올지 모르는 불안감이 쌓여 정신적 피로가 심해지고 자기 주도적인 사고 능력이 약화됩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사용 습관입니다. 필요한 정보만 찾고 쓸데없는 스크롤을 줄이면 기술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루 사용 시간을 정하고 집중 시간에는 폰을 멀리하는 작은 규칙만으로도 뇌의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통제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편리한 기술 속에서도 깊은 사고와 안정적인 일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길림성 매하고시 복민가도 윤봉기 선생님의 자식 공부를 시키던 나날들이란 추억의 글 한 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올해 88세 미쇠로운이다. 퇴직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어간다. 식사 후면 근처 공원에 나가 산책하는 것이 하루의 주요 일과이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면 조선족 수학교가 눈앞에 나타난다. 교문 앞을 지날 때마다 등하교하는 아이들이나 운동장에서 뛰노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럴 때마다 훌륭한 시설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행복한 학교 생활을 누리는 아이들이 부럽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지난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1946년 가을 공산당이 이끄는 팔로군이 청원현 남송자진 사도감장이라는 우리 마을에 와서 학교도 세우고 아동단도 조직했다.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을 가볼 수 있었고 아동단에도 가입했다. 학후에는 큰 형님들을 따라다니며 보초를 서고 편지를 나르고 단비를 줍기도 했다. 생활이 너무 가난해 겨울에도 고무신을 신고 다녔지만 학교에서 상으로 주는 종이와 쑥대 연필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국민당 군대가 들어오면서 학교는 문을 닫았고 돈 있는 집 아이들만 소당에 가서 촌자문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학비를 낼 수 없어 소당 창밖에 서서 수업을 엿듣곤 했다. 훈장님이 하늘, 천, 땅지를 읽으면 나는 종이와 연필이 아까워 나무 막대기를 주워서 땅바닥에 받아 썼다. 그렇게 도둑질하듯 글을 배우느라 어머니 림종도 지켜드리지 못한 큰 보류를 저질렀다. 그것이 평생 가는 첫 번째 유감으로 남았다. 해방 후 나는 해룡현 산성진에서 소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성적이 좋아 매 학기마다 우등생으로 뽑혀 상을 받았다. 고중입시에도 합격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결국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장차 커서 기술자가 되고 싶었던 나의 꿈도 허무하게 무너졌다. 이것이 두 번째 요감이 되었다. 1959년 나는 해방군에 입대하여 5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해 해룡현 매하구진 무장부에 배치되었다. 이후 촌마을의 처녀와 결혼하여 시내 외곽 복민촌에 살림을 차렸다. 그리고 아들 삼형제를 낳아 기르며 온갖 고생을 다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다섯 식구 살림에 아이들 교육비를 대려면 턱없이 부족했다. 마누라가 생산대에서 벌어들인 공수는 연말 분배 때 다섯 식구의 량식값을 갚기에도 모자랐다. 돼지와 닭을 키우고 황무지를 개간해 밭을 일구고 단위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월급을 당겨 쓰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했다. 아이들이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농촌에 내려가 이를 돕는 집들은 기와집을 짓고 넉넉하게 살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조갓집에서 호리띠를 졸라매며 살았다. 그런 우리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가난에 쪼들려 아이들 셋이나 공부시키느라 고생만 한다고 비웃곤 했다. 그럴 때마다 마누라는 당당하게 말했다. 그까지 기와집이 뭐 대수야.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출세해야 성공이지. 그게 진짜 행복이지. 우리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자식 교육만은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지식을 넓히고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소년아동, 청년생활, 대중과학, 참고서시, 길림신문 등 신문과 잡지를 정기 구독했고 공부에 필요한 각종 참고서적도 빠짐없이 사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내 능력으로 너희들의 호구를 신의 호구로 바꿔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라도 너희들 공부를 뒷바라지할 것이다.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서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만약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학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가문의 치욕이며 농촌에 내려가 땅을 뚫어주는 수밖에 없다. 이 말에 아이들은 반드시 공부를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들 셋은 모두 해룡현 제11중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건립 초기라 숙식 여건이 매우 열악했다.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통학해야 했다. 애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찬밥을 한 끼도 먹이지 않으려고 매끼마다 새로 밥을 지어주었고 학교 가는 날마다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도시락을 싸주었다. 나도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이나 비옷을 몇 벌씩이나 챙겨들고 애들 마중을 나가곤 했다. 지성이면 감촌이라 했던가. 새 아들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제법 훌륭히 성장했다. 큰아들 윤룡식은 1982년 대학 입시에서 기림성 문과 14등의 성적으로 중국이민대학에 입학했고 이후 대학원까지 마치고 종일무역촉진회에 배치받았다. 더욱 자랑스러운 순간은 1990년 8월 27일 리붕 총리가 일본 중요한 의장 사쿠라우치 요쇼를 접견할 때 통역을 맡은 일이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몰려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시청하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큰아들이 총리의 통역을 하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옴지를 치켜세우며 이는 윤씨 가문의 영광이자 온 마을의 영광이라고 재집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큰아들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조항지도일꾼의 통역을 맡았으며 후에는 중국상표협회 리사 겸 향강지부 총경리직을 역임했다. 둘째 아들 윤문식은 대학 입시에서 기림성 문과 13등의 성적으로 북경사범대학에 합격했고 일본에서 대학원을 마친 후 현재 동북대학 황금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셋째 아들은 대련수산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상해에는 모 일본 기업에서 중국 측 대표로 일하고 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이런 일은 별로 없어 부끄럽지만 자식 농사만큼은 제법 잘 지었다는 자부심이 든다. 가정 형편 때문에 고중 진학을 눈물로 포기해야 했던 나의 아쉬움을 자식들이 대신 이루어 주었으니 말이다. 아흔 고개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자식 공부를 시키던 지난 날의 그 눈물겹던 하루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노라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고마운 일이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당신의 가는 길은.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우울해?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백락상마입니다. 만백의 즐골락, 소로상의 말, 마로 풀이되는 백락상마는 백락이 말의 관상을 보다라는 뜻으로 인자를 잘 고름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춘추시대 상마가 소냥은 명마를 가려내는 안목이 가히 신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은 그를 백락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릇 그가 마음에 들어하는 말은 모두 하나같이 최상급 준마였습니다. 한 번은 초나라 왕이 백락에게 전리말을 구해오라고 하자 초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하의 전리말은 손에 꼽을 만큼 극히 드뭅니다. 주군께서 인내하고 기다려주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리말을 구해오겠습니다. 전리말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난 백락은 명마의 고장인 연나라와 조나라를 돌면서 샅샅이 찾아보아도 마음에 드는 전리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락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백락은 무거운 소금 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쁜 숲을 몰아주며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말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말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백락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 말은 피쩍 말라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꼬리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 말을 쓰다듬자 말이 갑자기 앞발을 높이 들고 고슬프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하늘에 크게 울리며 멀리 퍼져나갔고 그 울음소리를 들은 백락은 대뜸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전리마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백락이 촌부에게 말했습니다. 용맹한 장군을 태우고 전하를 누벼도 시원치 않을 전리마가 이곳에서 소금수레나 끌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도다. 이 말을 내게 밝히나. 촌부는 속으로 백락을 보는 눈이 없는 멍청이라고 비웃으며 망설임 없이 말을 팔았습니다. 백락은 한달음에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리마야, 내게 용맹한 주인을 찾아주리라. 전리마도 백락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앞발을 높이 들더니 울음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말 울음소리를 들은 조왕이 황급히 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락은 말등을 톡톡 치면서 말했습니다. 조상 전하, 그토록 기다리셨던 전리마를 구해왔습니다.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초왕의 눈앞에는 빗쪽 말라 볼품없는 늙은 말 한 마리만 서 있을 뿐 전리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왕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관을 롱락하는 것이오. 어찌 이런 말을 내 앞에 가지다 놓고 전리마라고 하는 것이오. 조상 전하, 이 말은 한동안 소금 수리를 끌었던지라 몹시 지쳐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요물을 주면 보름이면 회복될 것입니다. 전리마임이 확실합니다. 조왕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조왕은 마부를 시켜 질 좋은 사료와 가장 좋은 마구간을 내주어 보살피게 했습니다. 과연 며칠이 지나니 말은 몰라보게 곤장해졌습니다. 이를 본 조왕이 곧바로 말에 올라 채찍을 휘두르자 말은 순식간에 백여리를 달렸습니다. 훗날 조왕은 그 천리마를 타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수많은 공적을 쌓아 이름을 떨쳤습니다. 백락상마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백락이 말의 관상을 보다라는 뜻으로 오늘날에는 인자를 잘 고름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습금형 종속에는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관리 변혁 과정의 참여자, 조진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올 1월부터 7월까지 경유 인원의 중국 내 소비액은 동기 대비 27.8% 증가한 2,636억 원에 달하고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유 관광객 수는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 강서성 서금시와 섬서성 연안 구간 직통 고속철이 6일 첫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0: 우리나라가 최근 국제지구 달 립방 위성군 대과학 기획을 공식 가동했습니다.
1: 뉴스여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종속에는 글로벌 관리 체계가 한창 조정과 변혁의 관건적 시기에 처했다며 우리는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관리 변혁의 과정에 참여자, 조진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론의,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견제하는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적자 해소에 힘쓰고 행동으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소화하며 인류명 공동체 구축 성과가 전 세계 인민에게 더 많고 더 좋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 습금평 주석은 선화요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리사회 제26차 회의와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회의에 참석하고 상해협력기구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하고 평등하고 유질산 세계 다국화를 공동 창도해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할 때 대해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관리에서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두가 인간 본위에 입각해 행동 지향을 견제하고 평등하고 유질산 세계 다국화를 공동 창도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를 실현하고 인류명 공동체를 공동 구축해야 합니다. 불안정하고 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국제사회는 약속이나 한 뜻 일치하게 동방을 바라보며 중국의 관리가 이룩한 발전의 기적에 찬탄을 금치 못하고 글로벌 관리에 대한 중국 방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1년 전 열린 상해협력기구 전진정상회의에서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관리 장애를 재개하고 장애의 5대 핵심 이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바로 조건 평등을 관철하고 국제 법치를 준수하며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인간 본위를 창도하고 행동 지향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관리 장애는 유엔 헌장의 취지, 원칙과 일맥 상통하며 16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고 60여 개 국가가 앞다투어 글로벌 관리 지지 그룹에 가입하고 글로벌 관리에 많은 의지를 둘러싸고 조류를 전개했습니다.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장애가 각국의 역량을 결집하고 발전 평화의 차관에 새로운 기회와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분류를 조성하고 대항을 추진하는 데 열을 올리는 일부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며 관련 장애는 매우 적극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중국이 잇따라 발표한 글로벌 관리 장애 개념 문건,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 중국의 리념, 창의와 행동 백서는 글로벌 관리에 대한 중국의 목표 방향, 실천 행동을 체계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브릭스 국가의 역사적인 회원국 확충, 상해협력기구의 발전 장대에서 아프리카 연맹의 20개국 그룹 가입 지지, 다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비단의 길 기금 등 새로운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글로벌 남방 국가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끊임없이 제고시켰습니다. 글로벌 관리 장애는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중국 방안에서 국제 실천으로 전환하면서 강단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곽학원 대변인은 글로벌 관리 장애를 재개해서 1년 사이에 이룩한 풍성한 성과가 말해주듯이 공동론의, 공동건설, 공동향유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다자주의를 견제하는 것은 보편적인 공감대이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0: 공통된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심해, 극치 등 새로운 영역에 나타난 관리 단점에 대해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관리 규칙을 끊임없이 보완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창의를 제출하고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의 설립을 선도하면서 각국과 함께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관리가 다자 간 공동 관리, 개방과 공유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조정원을 설립하고 올 5월에 첫 국제 회사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했습니다. 중국은 분쟁 해결 기제를 혁신해 국제 조정 영역에 존재하는 기제적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제80차 유엔 총회 벨버크 의장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다자주를 지지하는 면에서 중국의 기여가 극히 중요하며 유엔 2030년 지속 가능 발전 의정을 추진하는 면에서 중국은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긍정적인 것은 중국이 언약을 리행할 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을 창도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올 가을에 하북송 웅간신구에서 글로벌 관리 론단을 개최합니다. 중국은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장애 실행을 추진하고 난국을 함께 관리하는 한편 장문한 미래를 함께 도모하면서 글로벌 관리가 더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관리 장애를 재개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시종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인민의 마음과 세계 리익에 따라 각국과 함께 인류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1: 올 들어 중국 관광과 중국 쇼핑이 지속적인 호황을 누렸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경유 인원의 중국 내 소비액은 동기 대비 27.8% 증가한 2,636억 원에 달하고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유의 관광객 수는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여름 방학 입국 관광 상위 20권에 오른 관광객 내원국과 지역 중 유럽 국가가 30%를 차지하고 예약 건수는 동기 대비 275%, 입장권 주문량은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 브랜드와 지능 제품이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필수 구매 품목이 올랐습니다. 이를테면 상해 맛 조명 소비는 소비자의 개성화 수요에 따라서 의류, 보석, 손목시계, 선글라스 등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합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런 맞춤형 주문을 위해서 상해를 방문했으며 그 비중은 50%를 넘겼습니다. 상해를 찾아 복장을 맞춘 미국의 한 관광객은 직원들의 작업 효율이 매우 높고 속도가 빨라 귀국할 때 옷을 가져갈 수 있고 직원들도 아주 친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무부는 재정부와 함께 국제화 소비 환경을 적극 구축하는 한편 시범도시 15개를 지원해 고품질 소비 공급을 풍부히 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상해, 심수, 이오 등 지는 국제 소비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다국어 표지판을 보완하며 지불 서비스를 최적화했습니다. 미국 관광객 로라 리즈 씨는 체험을 위해서 단체 여행을 아닌 자유행을 택했다며 각종 앱으로 차량 호출이 가능하고 호텔 환경이 쾌적하고 직원들도 열정적이었다라고 소감을 터놓았습니다. 올 7월 1일 세금 환급 2.0 버전 정책 중 소액 수출 검사와 무서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국외 관광객의 세금 환급과 통관 절차가 편리해졌습니다. 심수공항 항공도시발전유한회사 경영관리부 부부장 림수훈은 가장 일찍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한 심수공항에서 관광객은 비자카드를 통해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면 지불과 세금 환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0: 강서성 서금시와 섬서성 연안구간 직통 고속철이 6일 첫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전구간 총 길이가 1850km이고 운행시간은 11시간 32분인 이 고속철은 강서 허북 섬서 세계성을 경유하며 중부지역과 서북 도시군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6일 오전 11시 2분 서금 연안 첫 직통 고속철인 G3998 복흥호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로홍문 후손인 왕만평은 연안까지 직통할 수 있는 이 고속철은 지역 간 거리를 좁혀줄 뿐만 아니라 로혁명구 주민들의 열성을 북돋아 주었다며 서금과 연안 간 교류와 소통이 더 원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갓 운행된 고속철은 도중에 우도, 남창서역, 서안동역 등 역에 정착해 연선의 홍색혁명 근거지

0: 지역주와 도시 거점을 하나로 이어놓았으며 객차 자체도 움직이는 홍색 문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고속철의 북단 종착역인 요난역은 각종 료객 보장 사업을 모두 완비했습니다. 고가철도수한국 연안역 당직역장 왕금봉은 붉은 오각별 중점 서비스 브랜드를 꾸준히 육성하기 위해 대합실의 도서를 무료로 개방하며 안색, 북고, 선북종이 자르기 등 무형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대합실에 도입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철도 부문은 서금연안 노선의 열차 운행 방안을 동쪽으로 최적화할 것입니다. 고가철도 남창국 료객부 보조임 염령근은 료객 흐름에 따라 열차 운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최적화해 로혁명 근거지에 대한 연구와 학습, 당건설 분야의 교류, 친척 방문, 비즈니스 왕래 등 각종 수행쇼를 도잘 충족시키는 한편 고속철도가 로혁명 근거지 발전과 현지 주민의 출행을 위해 도잘 봉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우리나라가 최근 국제지구달 립방위성군 대과학기획을 공식 가동했습니다. 관련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와 함께 지구달 공간에 위성군을 배치할 예정이며 2030년을 정해 모든 위성 발사와 배치를 꺼내고 지구달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측의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국제 지구달 립방 위성군 대과학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게 30kg 이하의 12U급 립방 위성 30매를 6차례 걸쳐 1대3 지구달 공진 대타원 궤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특수한 궤도로 위성은 대타원 궤도를 따라 비행하면 근지점은 지구에 가깝고 원지점은 달에 가까우며 지구달 중력 공진 효과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운행합니다. 다수 위성의 다지점 동시 관측을 통해 우주 천문 현상의 진화 과정을 완전히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마선 폭발 위치 측정 정밀도를 서브 아크 초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 천문 관측 사상 획기적인 이해를 갖는 정밀도입니다. 지구달 공간은 지구 저궤도에서 지구와 200만 킬로미터 상거한 곳까지 뻗어있으며 향후 유인 달 착륙과 달 기지 건설의 핵심 활동 구역이기도 합니다. 국제우주연맹 우주수송위원회 주석 양우광은 달 부근의 근월 공간의 항법 위성군을 형성해 위치 결정과 시각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면 달 표면의 리착륙, 달 궤도 도킹이 더 정밀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타이, 세르비아, 이집트, 세네갈,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의 과학연구기관이 관련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제1단계 공학연구개발은 이미 가동되었으며 위성, 탑재체, 관제 측정 등 주요 시스템의 총체적 방안에 대한 론증도 곧 끝날 예정입니다.
0: 최근 상해 송강과 안위류간이 송간 릭 공유기제를 구축해 장강 삼각조, 나가 전국의 지역 간 산업협력에 복제 가능한 상해 안위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중국개혁현장, 오늘은 송강과 류간이 어떻게 송간 장벽을 허물고 산업협동 발전과 호혜 상생을 추진했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위만송포장유한공사의 류간생산공장에서는 15개 자동화 생산라인이 고속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바로 상해 송강에서 성을 넘는 이전을 통해 안위류간의 륙성현대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최초의 개척자입니다. 안위 프로젝트 수석 고문 왕흠진은 상해와 류간의 지원 관계에 힘입어 송강과 금안이 공동으로 륙성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왕흠진은 현재 일부 고객이 중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5월에 계약을 맺고 몇 마리 부지를 확보해 1여 년 만에 준공하고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상해가 프로젝트를 안위에 넘겨 세수와 통계를 모두 류간에 남기게 되면 이전 지역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송강에서 류간에 파견된 자출 간부 정건 씨는 반드시 조세 수입 분할과 동계 분산 계산에 이중 기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건 씨는 량완 기재 하에서 경량 자산 플랫폼을 통해 송강의 프로젝트가 류간에 정착할 경우 발생하는 지방 효과가 송강에 환원될 수 있다면 프로젝트를 추천하는 측의 적극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반복적인 협의 끝에 최종 4대 6 분할안을 확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류간이 60%, 송강이 40%를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세

0: 7월에 전부 지급되었습니다. 심가림 현직 정경리는 당면 역방향 리관계 공유 기제를 형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료간의 기업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여 상해의 연구개발센터나 지역본부를 설립하려 할 때 만약 이 프로젝트가 료간에 의해 송강에 추천된 것이라면 송강 역시 도서와 동계 데이터를 유관과 역방향으로 공유하여 량방향의 리관계 공유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1: 서장자치구 기동현 8.26 산사태 재해 응급구조지휘부가 6일 통보를 내 9월 5일 오후 6시 기준 이번 재해로 43명이 사망하고 519명이 실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장자치구 기동현 8.26 산사태 재해 응급구조지휘부 상무부지휘장이자 자치구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자치구 상무부주임인 임유는 재해 발생 후 서장은 수상, 육상, 공중 세 개 축을 병행하며 실종자 수색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9월 5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투입된 구조 인력은 2,500여 명, 수색 차량은 500여 대, 수색 장비는 9,000여 세트, 드론 비행은 1,000여 차, 공중 도하 물자 장비는 5.43톤에 달합니다. 또한 비탈면, 계곡 입구, 퇴적물의 위치 변화와 침하 변화를 24시간 관측하며 수색 구조 작업에 안전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복구된 후 수색대원들은 핵심 구역에 대해서 수차례 그물식, 융단식 수색을 전개하여 핵심 구역 수색과 예방적 환경 소독을 전면적으로 끝냈으며 오지 신호와 전력 공급도 전면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임유 부지휘장은 다음 단계로 실종자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을 이어가며 사후 처리를 적극적으로 잘 수행하고 재해 발생 구역의 재해 관측과 조기 경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모든 피해 주민에 대한 대피, 배치 작업을 참답게 수행하며 555명 국내 체류 관광객을 대피시키고 1,720명 네팔 국적 국경 주민들의 생활 보상 업무도 잘 처리했습니다. 반복적인 확인 결과 이번 재해 외국인 실종자는 23개 국에 261명으로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국가 조중대사관에 관련 정보를 즉시 통보했습니다. 네팔 측의 요청에 따라 중국 정부는 네팔의 터널 구조, DNA 검사 등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긴급 구호 물자를 제공했으며 서장자치구 정부는 네팔에 320톤의 베네리, 교량 부품 등 구호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중국 네팔 방재 정보 통보 기제를 통해서 매일 네팔의 기상, 수문, 빙하 호수 등 정보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후 관련 분야 전문가 팀과 기술 인력은 동림 잠보 류역의 면적 0.1평방킬로미터 이상의 11개 빙하 호수에 대해 위성 원격 탐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측을 전개했습니다. 현재 빙하 호수의 면적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과학원 성도 산지 재해 환경 연구소 연구원 초봉정은 위성 항공 원격 탐사 수단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원격 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비상 자연자원부, 수리, 기상과학연구소 등 여러 부문은 전력을 다해 협력하고 있으며 전문가 소수는 실시간 판단으로 하류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0: 강서성 수천현 산사태 구조작업이 한창 추진 중입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인원수색과 구조작업을 다그치는 가운데 6일 저녁 11시경 명갱촌에서 산사태 재해 현장을 잇는 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법군성 보존시의 모든 짐수 지역은 물이 완전히 빠지고 점차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기란시 수천현 고평진 명갱촌 석하조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후 이틀 사이 현장에서 산사태, 붕괴 등 위험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구조용량은 수색견 생명탐지기, 드론 등을 사용해 수색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질조사 인원이 초보적으로 측정한 데 따르면 명갱촌 석하조 산사태 규모는 7만 4천 립방미터, 총격 범위는 근 1.3km에 달합니다. 강서성 지질조사 탐사원 조소동 부원장은 드론,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고 현장 립체 모형 제작, 고분관 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 지속적인 강으로 인해 산사태 주변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자원부 지질탐사관리사 1급 조사연구원인 라계양은 구조 작업에 따른 안전은 2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며 수색과 구조

0: 소일렉이 안전을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매몰자 수색 구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강우 날씨가 나타나기 전에 수색 구조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고평진 명갱천은 전력과 통신을 초보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지난 후 복근성 포전시 도심의 모든 침수 구간에 배수 작업은 끝났습니다. 현재 현재소 도로 소통, 상하 수도와 전력 복구, 환경 준설 등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전시 도시관리국 오검남 부국장은 시설 보수, 배수관 소통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도로, 우수 맨홀, 도로 비탈면 등을 다그쳐 복구한 한편 환경위생을 점검하고 환경미화원을 조직해 침수 구간의 진흙과 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청소하고 방역 소독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전시 영내 중학교와 소학교, 유치원은 6일 교정에 대한 전면 소독 작업을 진행해 교원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중앙선전부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전민국방교육월간 활동 개막식이 6일 광동 령남 국방교육기지실을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다양한 형식의 대중국방교육활동을 통해 전사회가 국방을 관심하고 사랑하고 건설하고 수호하는 짙은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이 국방관념을 강화하고 국방임무를 리행하도록 인도했습니다.
0: 2026 중국문화관광산업박람회가 6일 전진에서 폐막했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국가와 지역은 20여 개, 기업은 2,540개, 현장 관람객은 연인수로 25만 5천 명이었습니다. 전시회에서 달성한 협력 고래 의향은 300여 건, 프로젝트 협력 계약 규모는 115억 원이었습니다.
1: 제26회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가 재반 준비 작업을 끝냈습니다. 봉기 상담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함원에서 열립니다. 봉기 상담에 참가하는 국가와 지역은 129개, 국제기구는 30개, 정부기관과 상공계 단체는 1,200여 개입니다.
0: 이란 최고 국가안전위원회 레자이 비서가 6일 이란은 향후 며칠 내에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금지 구역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금지 구역은 미국 해군의 봉쇄선을 기점으로 베르샤만 내륙 일부 수역까지 이어지며 관련 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이란의 제재 명단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 선박을 탐지하고 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간 협상에 대해 레자이는 미국이 협상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이란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했다는 미국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강 지도에 대해 이란과 오만은 향후 며칠 내에 협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군 조항사령부가 6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작전에서 미군이 항로 변경을 요구한 상선은 92척, 운항 능력을 파괴한 상선은 3척, 승선 검사를 진행한 선박은 2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사령부는 미군은 이란을 상대한 해상 봉쇄 작전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0: 오늘 시간에는 라틴 아메리카 언론인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의 새로운 기회 함께론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는 하나의 모멘토와 같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은 우리에게 광활한 새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하며 배울 점이 많습니다. 중국을 방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체 고위급 론단에 참석한 라틴 아메리카 언론인들은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 환경 속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발전 공간을 넓히고 발전 회복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택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론단은 5일 광동성 심수시에서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번영의 길 공동 건설 매체 공동 인식과 행동을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40여 개 국가와 지역, 유엔 기구, 국제 기구에서 온 400여 명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세계 100년 만에 대변혁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관리 체계가 심각한 변혁을 가져오는 시점에 손잡고 협력하는 것은 참가자들의 공통된 기대였습니다. 칠레 일간지 제3판 라 데스세라의 벨리페 과드라 총고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이 우리에게 광활한 새 지평을 열어주었다며 라틴 아메리카는 외부 충격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다원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MPV 미디어 그룹의 디에고 로살린 국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도상 경제체들이 료산 과제 직면에는 만큼 교류를 강화하고 경험을 나누며 공동으로 위험 부담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칠레 산티아고 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마르셀라 베라 국장은 언론이 상호리해 증진해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서로 연결되고 협력적으로 확장되는 교류 네트워크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국장은 각국이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듯 언론 사이에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론단 개막에 앞서 라틴 아메리카 언론인들은 광동성의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하며 중국식 현대화의 생생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향강족의 오문대교를 둘러보고 나서 베루 안데스 통신사 벨릭스 파스 사장은 이 슈퍼급 공정에 찬사를 보내며 대교를 통해 향강 오문 광동이 물리적으로 연결되면서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융합발전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교통 요충지인 베루 칭카이항을 떠올리게 하며 중국의 경험을 본받아 미래의 칭카이항을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건설하고 싶습니다. 펠리페 과드라 총고문은 조해 횡금에서 스마트 실험실과 지능형 변전소를 방문하면서 녹색 저탄소 기술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표했습니다. 과드라 총고문은 중국과의 협력 덕분에 전기버스를 대표로 하는 신에너지 자동차가 칠레의 친환경 교통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풍력 등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을 넓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산시 애구촌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사무국 지역사회 대외연락 경리 크리스티나 파지아스는 심수 종산 통로가 개통되면서 수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이곳으로 와 기존의 시골 풍경과 커피 문화를 결합시켜 독특한 논바말 카페를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며 마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파지아스는 애구촌은 자연과 과학기술 응용 사이의 균형을 보여준다며 농업과학기술 청년창업 지역 일자리를 결합한 발전 경험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체들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귀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틴 아메리카 언론인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의 새로운 기회 함께론이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차원을 낮춰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예배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 평리.

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동방경제론단에서 나타난 중로 상무협력열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아르헨티나 밀레 정부가 말비나스 군도 카드를 꺼내든 원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개별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부 7번째 부분입니다.
1: 정화의 소양항에서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항해 거리가 길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지의 위험부담. 조선 기술과 항해 능력이 혁신적 돌파였습니다. 또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리해도 큰 난제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은 깊이는 학습 연구와 대담한 실천 행동을 통해 하나씩 극복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천리 밖에 있어도 이웃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는 말처럼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서로 다른 민족, 나라일지라도 이웃처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서 정화의 소양항해가 일으킨 중대한 역할입니다. 정사는 줄곧 비구름과 함께인데 명월이었지 두 곳으로 나뉘려와 같이 우리는 한 지구의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가 동일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0여 년 전 정화가 이끌었던 원정서는 바로 이란 강렬한 문화적 사명감을 품고 중화 문명을 전파하면서 평화의 복지를 공유하는 평화 리념을 실천으로 해석했습니다.
2: 양우호 선생님의 멋진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28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중국 인민과 독일 인민은 요구한 왕대 역사와 깊은 우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중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독일 벗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라베입니다. 1937년 일본 침략군은 참혹한 남경 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독일인 라베는 몇몇 정의로운 국제 인사들과 함께 남경에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중국인 20여만 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는 남경 대학살의 내막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병원 의사인 존 라베의 손자 토마스 라베는 2020년 긴급 약품이 필요해 독일 주재 중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즉시 국내와 연락해 관련 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찾았고 기업은 즉시 토마스 라베에게 약품을 기증했습니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두 나라 벗들 사이에 이러한 상호 지원 정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명 공동체를 실현해야 할까요? 첫째, 중국은 독립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확고히 견지합니다.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라 입장과 정책을 결정하고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은 평화 공존 5항 원칙을 기반으로 각국과 친선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신형의 국제 관계를 구축하고 평등, 개방, 협력의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확장하며

0: 각국 리익의 함도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은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합니다.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확고히 관철하고 중국의 새로운 발전으로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개방형 글로벌 경제를 추진해 각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중국은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 론이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관리가 더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100년 초유의 대변국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중국은 세계 친구권을 계속 확대하고 세계 각국과 함께 상부상조하고 단결협력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는 세장을 써내려 갈 것입니다.
1: 본기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왕글 교수님과 고전 해설인 양우 교수님께서 간결하면서도 뜻이 깊고 통찰력 있는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가 놓인 시대는 도전으로 가득 찬 시대이자 희망으로 가득 찬 시대라고 제기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세계 인민과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혼잡뿐이면 쉽게 꺾일 수도 있지만 여럿이 모이면 무너뜨리기 힘들다는 말처럼 우리는 바다와 같은 포용력을 갖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힘을 모아 운명 공동체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습근평 주석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언급하면서 인용한 유명한 당시를 함께 낭송하면서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화 근인을 느껴봅시다.
2: 송柴侍御 王昌龄 流水通波皆武冈 宋军不觉有离殇
3: 青山一道同云雨明月何曾是两乡宋杜少府之任蜀州王勃城阙赴三秦烽烟望五津与君离别意同是
4: 患游人海内存知己天涯若比邻吾为在歧路儿女共沾巾海内存知己天涯若比邻吾为在歧路儿女共沾

0: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빙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방경제론단에서 나타난 중도 쌍무협력열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4일간 열린 제11차 동방경제론단이 4일 러시아 극동도시 블라지보스토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론단에서 진행한 여러 연구토론회는 중국을 둘러싸고 진행했으며 러시아는 중국과 관련한 협력 성과와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본기 론단에 참가한 중국 측 참가인사들은 상무 협력을 위해 건의와 대책을 제출하고 중국 기업은 파트너와 함께 협력 분야를 확장했습니다. 이번 론단에 참가한 국가와 지역은 70여 개, 각계 대표는 7천여 명, 진행한 상무 분 론단은 5개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 귀빈을 초청해 연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9월 1일에 열린 론단 소식 발표에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자허로바는 러시아와 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양자 간 무역액이 이미 이른 수년간 2천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창 여러 공업 분야에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한편 과학과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힘써 발전시키고 교통 분야에서 상호 연결과 소통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출입은행 리 사장 자셀리스키는 2025년 러시아 수출센터가 도움을 제공한 대외무역회사는 3,400개에 달하며 현재 추진하는 대외무역의 중점은 대중국 비원료 수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과 유지제품, 디저트, 화장품, 보건품, 해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끊임없이 늘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인 자동차 제조 공장 총경비 플로로바는 중국 기업과 함께 무인 운전 기술을 개발할 때 관한 협의를 체결해 더 높은 차원의 자동 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블라지보스토크시 시장 셔스타코프는 론단 기간에 중국 기업계 현지의 투자 예비를 소개하고 중국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흥미를 갖는 협력 프로젝트를 제기했습니다. 이 중에는 물류와 서비스업, 호텔과 오락센터 건설도 있습니다. 셔스타코프 시장은 세수 등면에서 중국 기업이 특혜를 향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수출센터에 따르면 본기 론단에서 러시아 제조라는 러시아 중국 상품 온라인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더 많은 러시아 상품을 중국 시장에 수출하도록 온라인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심수시 도시교통계획설계연구센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구 총경리 양수는 이번 론단에서 주로 해외 전문 인사들에게 신수 저공경제의 실천 경험을 소개하고 러시아 동업자들과 함께 업무 접합점을 찾아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 저공경제의 기술과 관련한 표준을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경 2급 과학기술회사 리사장 리덕민은 론단 기간 러시아 수력발전그룹 산하의 러시아 BE 웨이제네프 수력발전공정설계원과 함께 토탄산업전략합작협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협력은 러시아 국유기업의 협조하에 장기적이고 계통적이며 전반 산업사슬을 아우르는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뜻합니다. 중도합작기업인 파이슨 과학기술회사 중국 측 대표 유신우는 론단에서 회사와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이 전략적 협력을 진행할 것이며 스마트 단말기, 서버, 하드웨어와 자체로 개발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의 차관에 모스크바주 산업단지에 전 과정의 현지화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프로젝트는 러시아 본토의 전자산업 사슬을 보완하고 고급 기술 일터를 창출할 것이며
공급 사슬 분야에 중국 우세를 빌어 생산 원가를 줄이고 신제품의 교체를 다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밀레 정부가 말비나스 군도 카드를 꺼내든 원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아르헨티나 밀레 대통령이 3일 저녁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 대해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연설에서 밀레 대통령은 말비나스 군도가 아르헨티나에 속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외교와 경제, 법률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말비나스 군도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체를 막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밀레 정부가 최근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밀레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지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주요 목적은 아르헨티나 국내의 경제사회 문제로 인한 집권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는 단실 내에 말비나스 군도의 기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대서양에 위치한 말비나스 군도의 주권 귀속 문제에 대해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분쟁이 존재합니다. 1982년 말비나스 군도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전한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서 영국은 아르헨티나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밀레 정부는 최근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밀레 대통령은 3일 연설을 발표하고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군도와 주변 분쟁 해역에서 자연자원을 채굴하는 외국 회사를 제재하는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키르노는 2일 아르헨티나는 반드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말비나스 군도의 주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말비나스 군도의 통제권을 탈환할 가능성에 대해 키르노는 목표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려는 기존 입장을 뛰어넘은 밀레 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주로 국내 정치 압력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2023년 말에 취임한 밀레 정부는 정부 기구를 대폭 간소화하고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수지 균형을 맞추고 통화를 억제하려 했습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당면 아르헨티나는 경제 회복이 부진하고 실업 상황이 여의치 않으며 민중이 채무 곤경에 빠지면서 밀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카사 테레스 여론조사 회사에 따르면 올 7월 밀레 정부의 지지율이 38%를 기록하면서 연초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27년에 대선을 진행합니다. 당면 여의치 않은 국내 경제 정세는 재선을 노리는 밀레에게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 그리고 내년의 대선에서 밀레는 말비나스 군도를 경선 의제로 삼은 비아루엘 부대통령의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가들은 아르헨티나 내 담파 분쟁이 심각하지만 말비나스 군도 문제는 각 측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수의 이재기도 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메리카주 대화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마이클 시프트는 마을 비나스 군도를 화제로 다루는 것은 예로부터 아르헨티나 지도자들이 정치적 곤경을 탈리하는 효과적 전략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마을 비나스 군도 문제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밀레가 강경한 자세를 보인 외부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분쟁을 두고 미국은 장기간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군도에 대한 영국의 사실상 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이란 전쟁에서 영국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한다고 직언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영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말비나스 군도 주권 문제에서 미국이 영국에 대한 지지를 초래하는 것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영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줄곧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융자와 기술, 안전 등 면에서 밀레 정부의 대량의 원조와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광산과 공급사슬 안전 등 면에서 밀레 정부의 지지를 쟁취했습니다. 밀레 대통령도 트럼프 정부를 적극 성원했습니다. 밀레 대통령은 앞서 브라질을 찾아 우익 대통령 후보인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를 성원했습니다. 여론은 이 배후에 미국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밀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 같은 관계를 감안할 때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밀레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 대해 밀레 정부가 최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말비나스 군도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려면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말비나스 군도의 주민은 3,200명, 그중 다수는 영국 정착민 후예입니다. 2013년 말비나스 군도 당국은 말비나스 군도 지위와 관련해 전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중 99.8%가 섬의 영국 해외 속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전민 투표가 불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분간 아르헨티나가 정치와 외교적 수단으로 말비나스 군도의 통제권을 탈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무력 사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와 사회가 영국과 군사 충돌을 진행할 준비를 하지 않았기에 전쟁을 재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군사력이 제한된 아르헨티나는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기에 방대한 전쟁 소모에 견딜 수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정치 상담가 이그나시오 빌라는 아르헨티나는 전쟁할 미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밀레 정부의 강경함은 대부분 미국의 지지에 의존하지만 미국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82년 말비나스 군도 전쟁을 치르기 전부터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가르티리는 미국이 아르헨티나를 더 중시한다고 인정했지만 결국 전쟁이 시작되자 정보 등에서 미국은 영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결책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말비나스 군도 문제에서 아르헨티나에 유리한 태도 표시는 미국의 장기적 정책을 대표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표했습니다. 유엔 상임 주재 아르헨티나 전 대표 리카르도 라고리오는 미국에서 말비나스 군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영국과 나토와의 갈등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소식 시간 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몸을 무한한 자산으로 착각합니다. 밤을 새워도 괜찮고 포금해도 괜찮고 스트레스는 커피 한 잔으로 날려버리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한 잔의 술, 한 번의 폭식, 한밤의 무리함, 그 모든 것이 차곡차곡 장부에 적힙니다. 몸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생활 습관을 기억하고 세월이 지나면 마침내 청구서를 내밉니다. 늙음이란 바로 그 청구서가 도착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때 조금만 조심할 걸. 그러나 몸은 이런 후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기록은 끝났고 청구 금액은 정해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간 및 심장 질환 등 그 모든 병의 이름들은 단지 오래된 계산서의 제목일 뿐입니다. 젊음의 랑미는 로넨의 리자로 되돌아옵니다. 인생의 장부는 랭정합니다. 어릴 땐 리자가 면제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복리로 계산된 고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쉽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모든 것은 결국 몸의 회계 장부에 기록됩니다. 담배 한 개비는 폐에, 과음은 간에, 불면은 신경계통에 기록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데이터를 촉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결산의 날이 오면 그 장부는 차가운 진단서로 바뀌죠. 지금부터는 원금과 리자를 모두 갚으셔야 합니다. 젊음이란 어찌 보면 부채 시간이죠. 몸은 우리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그 신용으로 우리는 잠을 줄이고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쌓습니다. 체내 세포들은 우리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복제하며 기억합니다. 세포의 기억은 우리의 습관이고 습관이 바로 운명입니다. 몸과의 화해, 그리고 새로운 장부를 쓰는 법, 이제라도 우리는 몸과 화해해야 합니다. 건강이란 단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몸의 말을 듣고 그 리듬에 맞춰 사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행운의 별.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부 현대화 건설 능력 향상의 상시화와 효과 장기화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중점은 전면에 있고 관근은 향상했습니다. 현대화 건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신시대 간부대화 건설에서의 중대한 과업입니다. 결정에서 포착한 요구를 실행하려면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시책하여 각급 간부의 교육 훈련을 잘 틀어주고 훈련과 단련의 경로를 끊임없이 넓혀야 합니다. 기본 훈련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능력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부의 능력 향상은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의 양성에도 달려 있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전당적인 대학습과 간부의 대훈련이 없으면 사업에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정에서는 당의 혁신 이론으로 전당을 무장하고 이민을 교양하고 실천을 지도하는 사업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적 본질을 깊이 터득하여 간부 교육 훈련을 힘써 강화하고 당 학교의 간부 교육 훈련의 주요 경로와 주요 진지 역할을 잘 발휘시키며 기본 훈련을 착실하게 전개하고 필요에 따라 훈련을 배치하고 빠짐없이 훈련시키며 급별, 료형별 분류와 전면적 보급을 견제하고 지속적으로 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당원, 간부들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긴밀히 둘러싸고 훈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시종,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는 것을 주제와 주선으로 삼으며 리상과 신념과 취지를 확고히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정치 능력 향상을 관건으로 삼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체계, 핵심 요의,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하고 이 중요 사상의 세계관, 방법론과 그 속에 일관된 입장, 관점, 방법을 잘 파악하도록 교육, 인도해야 합니다. 훈련 방식은 훈련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식과 방법을 더욱 잘 혁신하고 리론 학습과 현장 교육, 사례 분석, 경험 교류 등을 결합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종계 방송과 녹화 방송을 결합시켜 교육 훈련의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실현해야 합니다. 능력 향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훈련 초기는 훈련 상시화와 효과 장기화를 추진하는 필요한 보장입니다. 정세의 변화와 발전 수요에 따라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간부 학습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목적성 있게 조문 훈련을

0: 강화해야 합니다. 조문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조문적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정세를 분석하고 결책을 내리며 발전 난제를 해결하고 대중의 리익에 관계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모두 조문적인 사유, 조문적인 소양, 전문적인 방법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부들이 능동적으로 지식갱신을 가속화하고 지식구조를 최적화하며 자각적으로 오물을 연구하고 조문지식과 조문기능, 조문정신을 하나로 융합시켜 지행합의를 이루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직훈련과 전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바 간부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본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업무 수요에 따라 꾸준히 학습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원칙을 견제하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능에 대한 학습 훈련을 강화하는 데 중심을 돌려 간부들이 조문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조문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실전, 실습이 중요합니다. 주로 수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바 실무에 입각하고 사례를 활용하며 당조항의 중대한 결책과 포지,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수요를 둘러싸고 계층별, 분야별로 현대화 산업체계, 현대재정금융, 전문적인 향촌지능, 과학기술 혁신과 신질생산력, 응급관리와 여론상황처리, 기층관리 등 특별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간부들이 적시 지식의 공백을 채우고 자질면의 단점을 보완하며 능력면의 취약점을 강화하여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실천에 의한 단련을 꾸준히 강화해야 합니다. 실천은 가장 좋은 숫돌이자 가장 좋은 시금석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모든 실제 능력의 획득은 전적으로 실천에 의거해야 하는 바 광범한 간부들은 이론을 실행에 옮기는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존대미문의 선구적인 사업으로서 전쟁 속에서 전쟁 요령을 습득하고 물 속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우듯이 실천 속에서 학습하고 학습하는 가운데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시종 이론과 실제를 결부시켜 하는 바 경제 건설이라는 중심 과업과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 선차적 과업에 초점을 맞추고 열정적인 실천을 양성과 단련의 가장 좋은 수업으로 삼으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간부들을 개혁, 발전, 안정의 주전장, 중대한 과업과 중대한 투쟁의 최전선, 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제일선에 투입하여 단련시켜야 합니다. 또 가장 무거운 과업을 떠매고 가장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며 난제를 풀어나가고 더 많은 풍파와 시련을 이겨내며 긴급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간부들의 투쟁 정신을 강화하고 투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의 위험 방지 능력, 도전 대응 능력, 억압 저지 능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기층과 간관 지역에서의 단련을 중시해야 하는 바 네 가지 기층 봉사 사업 방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여 간부들이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튼튼한 체구와 강인한 어깨, 진정한 실력을 연마하여 중임을 맡을 수 있는 동량 지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계속하여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힘써 제거하자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강국건설과 민족풍의 위협을 둘러싸고 개혁의 총사진을 제시하고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으며 부패 현상이 자라나는 온상과 조건을 힘써 제거할 때 대해 중대한 포치를 내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 날락의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집중력의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언제나 분주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틈만 나면 휴대폰을 보고 잡생각에 빠져

쉽죠. 쉽게 집중력을 잃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정작 깊이 몰입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쉽게 산만해지고 집중하기 어려울까요? 진짜 집중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뇌는 한 번에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뇌는 지속적으로 조난 작업을 반복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리고 피로를 급격히 쌓이게 만듭니다. 겉보기에는 빠르게 일하는 것 같지만 종합도와 기억력은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진짜 집중은 단일 몰입에서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25분에서 40분 단위로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할 때 뇌는 최상의 효율을 보입니다. 이 시간 동안 외부 방해 요소를 차단하면 뇌는 깊은 몰입 상태에 들어가 업무와 학습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이 집중력의 핵심입니다. 계속 앉아서 머리만 쓰면 뇌의 회복 시간이 없어 점점 둔해집니다. 짧은 휴식과 가벼운 움직임은 뇌를 재충전시켜 다시 높은 집중력을 만들어줍니다. 집중력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훈련으로 키울 수 있는 습관입니다. 작은 시간부터 방해를 줄이고 몰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누구든지 안정적이고 강한 집중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성과는 오랜 시간이 아니라 깊은 몰입에서 나옵니다. 정확한 집중 습관을 기른다면 더 적은 시간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소연 가수가 부릅니다. 장백 산천가.

다음 산책에 숨겨진 지효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 가끔 밖으로 나가 걷곤 합니다. 단순한 걷기 행위가 어떻게 마음과 몸을 바꿔주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책은 그저 심심해서 하는 가벼운 활동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걷기에는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과학적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의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머리는 무겁고 집중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쉽게 피로감을 느끼죠. 그렇다면 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가벼워질까요? 평범한 산책이 우리 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광연구에 따르면 걷는 행위는 뇌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깨워줍니다. 앉아서 고민할 때는 한 가지 생각에 갇히지만 걷는 동안 시선이 넓어지고 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걷기 시작한 지 10분만 지나도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연 속 산책은 효과가 더 큽니다. 나무와 풀, 맑은 공기를 마시면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심장 박동이 안정화됩니다. 실험 결과 하루 20분 자연 산책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경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우울감과 피로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책은 격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의 경직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오랫동안 공부하거나 일한 뒤 짧은 산책은 뇌를 리셋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책은 시간 낭비가 아닌 최고의 자연 치유법입니다. 작은 습관이 걷기가 쌓이면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안정되며 일상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걷는 시간을 가진다면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리건 가수가 부릅니다. 타향 사랑.

0: 계속해서 스마트폰이 바꾼 우리의 뇌라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단 하루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폰을 보고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응시합니다. 편리한 기술이 우리 삶을 바꿔놓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뇌와 생활에 생긴 변화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왜 자꾸 폰을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까요? 짧은 영상과 알림은 왜 우리의 시간을 빠르게 빼앗는 것일까요? 스마트폰의 짧은 콘텐츠는 뇌에 즉각적인 자극을 줍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재미와 자극을 얻은 뇌는 점차 느리고 깊은 집중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글 읽기, 깊은 사고, 꾸준한 학습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잦은 알림은 우리의 뇌를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언제 새로운 소식이 올지 모르는 불안감이 쌓여 정신적 피로가 심해지고 자기 주도적인 사고 능력이 약화됩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사용 습관입니다. 필요한 정보만 찾고 쓸데없는 스크롤을 줄이면 기술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루 사용 시간을 정하고 집중 시간에는 폰을 멀리하는 작은 규칙만으로도 뇌의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통제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편리한 기술 속에서도 깊은 사고와 안정적인 일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길림성 매하고시 복민가도 윤봉기 선생님의 자식 공부를 시키던 나날들이란 추억의 글 한 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올해 88세 미쇠로운이다. 퇴직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어간다. 식사 후면 근처 공원에 나가 산책하는 것이 하루의 주요 일과이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면 조선족 수학교가 눈앞에 나타난다. 교문 앞을 지날 때마다 등하교하는 아이들이나 운동장에서 뛰노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럴 때마다 훌륭한 시설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행복한 학교 생활을 누리는 아이들이 부럽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지난 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1946년 가을 공산당이 이끄는 팔로군이 청원현 남성자진 사도감장이라는 우리 마을에 와서 학교도 세우고 아동단도 조직했다.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을 가볼 수 있었고 아동단에도 가입했다. 학후에는 큰 형님들을 따라다니며 보초를 서고 편지를 나르고 단비를 줍기도 했다. 생활이 너무 가난해 겨울에도 고무신을 신고 다녔지만 학교에서 상으로 주는 종이와 쑥대 연필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국민당 군대가 들어오면서 학교는 문을 닫았고 돈 있는 집 아이들만 소당에 가서 촌자문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학비를 낼 수 없어 소당 창밖에 서서 수업을 엿듣곤 했다. 훈장님이 하늘, 천, 땅지를 읽으면 나는 종이와 연필이 아까워 나무 막대기를 주워서 땅바닥에 받아 썼다. 그렇게 도둑질하듯 글을 배우느라 어머니 림종도 지켜드리지 못한 큰 보류를 저질렀다. 그것이 평생 가는 첫 번째 유감으로 남았다. 해방 후 나는 해룡현 산성진에서 소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성적이 좋아 매 학기마다 우등생으로 뽑혀 상을 받았다. 고중입시에도 합격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결국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장차 커서 기술자가 되고 싶었던 나의 꿈도 허무하게 무너졌다. 이것이 두 번째 요감이 되었다. 1959년 나는 해방군에 입대하여 5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해 해룡현 매하구진 모장부에 배치되었다. 이후 촌마을의 촌

결혼하여 시내 외곽 복민촌에 살림을 차렸다. 그리고 아들 삼형제를 낳아 기르며 온갖 고생을 다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다섯 식구 살림에 아이들 교육비를 대려면 턱없이 부족했다. 마누라가 생산대에서 벌어들인 공수는 몇말 분배 때 다섯 식구의 량식값을 갚기에도 모자랐다. 돼지와 닭을 키우고 황무지를 개간해 밭을 일구고 단위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월급을 당겨 쓰는 등할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했다. 아이들이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농촌에 내려가 이를 돕는 집들은 기와집을 짓고 넉넉하게 살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초가집에서 호리띠를 졸라매며 살았다. 그런 우리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가난에 쪼들려 아이들을 셋이나 공부시키느라 고생만 한다고 비웃곤 했다. 그럴 때마다 마누라는 당당하게 말했다. 그까지 기와집이 뭐 대수야.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출세해야 성공이지. 그게 진짜 행복이지. 우리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자식 교육만은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지식을 넓히고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소년아동, 청년생활, 대중과학, 참고소시, 길림신문 등 신문과 잡지를 정기 구독했고 공부에 필요한 각종 참고서적도 빠짐없이 사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내 능력으로 너희들의 호구를 신의 호구로 바꿔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라도 너희들 공부를 뒷바라지할 것이다.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서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만약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학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가문의 치욕이며 농촌에 내려가 땅을 뚫어주는 수밖에 없다. 이 말에 아이들은 반드시 공부를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들 셋은 모두 해룡현 제11 중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건립 초기라 숙식 여건이 매우 열악했다.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통학해야 했다. 애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찬밥을 한 끼도 먹이지 않으려고 매 끼마다 새로 밥을 지어주었고 학교 가는 날마다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도시락을 싸주었다. 나도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이나 비옷을 몇 벌씩이나 챙겨들고 애들 마중을 나가곤 했다. 지성이면 감촌이라 했던가. 새 아들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제법 훌륭히 성장했다. 큰아들 윤룡식은 1982년 대학 입시에서 기림성 문과 14등의 성적으로 중국이민대학에 입학했고 이후 대학원까지 마치고 종일무역촉진회에 배치받았다. 더욱 자랑스러운 순간은 1990년 8월 27일 리붕 총리가 일본 중요한 의장 사쿠라우치 요시오를 접견할 때 통역을 맡은 일이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몰려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시청하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큰아들이 총리의 통역을 하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옹지를 치켜 세우며 이는 윤씨 가문의 영광이자 온 마을의 영광이라고 재집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큰아들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조항지도일꾼의 통역을 맡았으며 후에는 중국상표협회 리사겸 향강지부 총경리직을 역임했다. 둘째 아들 윤문식은 대학 입시에서 기림성 문과 13등의 성적으로 북경사범대학에 합격했고 일본에서 대학원을 마친 후 현재 동북대학 황금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셋째 아들은 대련수산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상해에 있는 모 일본 기업에서 중국 측 대표로 일하고 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이룬 일은 별로 없어 부끄럽지만 자식 농사만큼은 제법 잘 지었다는 자부심이 든다. 가정 형편 때문에 고중 진학을 눈물로 포기해야 했던 나의 아쉬움을 자식들이 대신 이루어 주었으니 말이다. 아흔 고개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자식 공부를 시키던 지난 날의 그 눈물겹던 하루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느라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고마운 일이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당신의 가는 길은.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백락상마입니다. 만백의 즐거울락, 소로상의 말, 마로 풀이되는 백락상마는 백락이 말의 관상을 보다라는 뜻으로 인자를 잘 고름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춘추시대 상마가 소냥은 명마를 가르내는 안목이 가히 신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은 그를 백락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릇 그가 마음에 들어하는 말은 모두 하나같이 최상급 준마였습니다. 한 번은 초나라 왕이 백락에게 전리말을 구해오라고 하자 초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하의 전리만은 손에 꼽을 만큼 극히 드뭅니다. 주군께서 인내하고 기다려주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리말을 구해오겠습니다. 전리말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난 백락은 명마의 고장인 연나라와 조나라를 돌면서 샅샅이 찾아보아도 마음에 드는 전리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락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백락은 무거운 소금 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쁜 숲을 몰아주며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말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말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백락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 말은 피쩍 말라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꼬리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 말을 쓰다듬자 말이 갑자기 앞발을 높이 들고 고슬프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하늘에 크게 울리며 멀리 퍼져나갔고 그 울음소리를 들은 백락은 대뜸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전리마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백락이 촌부에게 말했습니다. 용맹한 장군을 태우고 전하를 누벼도 시원치 않을 전리마가 이곳에서 소금수레나 끌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도다. 이 말을 내게 밝히나. 촌부는 속으로 백락을 보는 눈이 없는 멍청이라고 비웃으며 망설임 없이 말을 팔았습니다. 백락은 한달음에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리마야, 내게 용맹한 주인을 찾아주리라. 전리마도 백락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앞발을 높이 들더니 울음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말 울음소리를 들은 조왕이 황급히 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락은

말등을 톡톡 치면서 말했습니다. 조상천아, 그토록 기다리셨던 졸리말을 구해왔습니다.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초왕의 눈앞에는 빗쩍 말라 볼품없는 늙은 말 한 마리만 서 있을 뿐 졸리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왕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관을 롱락하는 것이오. 어찌 이런 말을 내 앞에 가지다 놓고 졸리말하고 하는 것이오. 조상천아, 이 말은 한동안 소금 수리를 끌었던지라 몹시 지쳐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요물을 주면 보름이면 회복될 것입니다. 졸리마임이 확실합니다. 조왕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조왕은 마부를 시켜 질 좋은 사료와 가장 좋은 마구간을 내주어 보살피게 했습니다. 과연 며칠이 지나니 말은 몰라보기 곤장해졌습니다. 이를 본 조왕이 곧바로 말에 올라 채찍을 휘두르자 말은 순식간에 백여리를 달렸습니다. 훗날 조왕은 그 천리마를 타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수많은 공적을 쌓아 이름을 떨쳤습니다. 백락상마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백락이 말의 관상을 보다라는 뜻으로 오늘날에는 인재를 잘 고름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변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제20회 아시안게임 중국 체육대표단이 공식 설립됐습니다.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중국 체육대표단은 총 1,274명으로 구성됐으며 38개 대종목, 369개 소종목에 출전합니다. 대표단 중 선수는 총 815명으로 평균 연령은 24세, 05후 선수가 전체 선수의 27%를 차지합니다. 소수민족 선수는 총 58명이며 548명의 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네, 중국 체육 선수들의 활약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20차 당대회의 주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보루식 건물의 박물관 동네 자력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아이들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는 장평원 선생님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24 당대회의 주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권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 독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들고 신시대의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며 자신 자강하고 추종 혁신하며 분발 진취하고 용왕 매진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결 분투하자라는 것이 이번 대회의 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회의 주제는 대회 정신의 집중적 구현으로서 대회 보고의 핵심 요지입니다. 대회 주제의 풍부한 함의를 잘 파악하는 것은 대회의 정신 특기는 보고의 정신을 전면적이고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당은 15차 당대회 때부터 대회의 주제를 제시하기 시작했으며 16차, 17차, 18차, 19차 당대회 때는 모두 관례대로 보고의 첫머리에 대회의 주제를 정중하게 제시하고 당내외와 국내외에 많이 새 장정의 길에서 어떤 기치를 들고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이며 어떤 정신 상태로 어떤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기치 선명하게 선언했습니다. 24 당대회의 주제는 고도의 함축적이고 간단 명료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정치적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총면으로 이해하고 장악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 독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들고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할 때 대해서 여기서는 기치와 사상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기치는 방향이고 사상은 행동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의 첫머리에서 당의 정치 방향과 지도 사상을 밝힘으로써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전 당이 반드시 마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최신 성과를 지침으로 삼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에 대한 자신감, 이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견지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을 실현하는 뜻을 견지하여 당과 국가의 사업이 시종 올바른 방향으로 승리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할 것을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둘째,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할 때 대해서 여기에서는 당의 요전자와 혈맹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전 당이 반드시 진리를 견지하고 리상을 지키며 초심을 실천하고 사명을 짊어지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용하게 투쟁하며 당에 충성하고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수하고 역사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훌륭한 전통을 전승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받아 당이 인민 대중과의 효련적 연계를 요지하고 겸손하고 신중하며 단거분타는 정치적 번성과 과감히 투쟁하고 승리를 전취하는 의지와 품성을 요지하며 당이 시종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업의 굳건한

0: 용조족 핵심이 되도록 확보할 것임을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셋째, 자신 자강하고 수종 혁신하며 분발 정진하고 용왕 매진할 때 대해서 여기서는 정신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전당이 반드시 자신감과 결단성을 유지하고 자강 불식하는 정신적 풍모와 정력을 유지하고 과감히 변혁을 도모하는 사업태도, 지칠 줄 모르는 연이 준치하는 분투 자세를 유지하며 시대성과 법칙성을 더욱 잘 파악하고 창조성을 중시하고 재반 사업을 추진해 당과 국가의 사업이 시종 왕성한 생명력과 활기를 띠도록 확보할 것임을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넷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 대해서 여기에서는 분투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전당이 반드시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의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을 확고히 틀어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온갖 교란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해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다섯째, 단결 분투에 대해서 이전의 당대의 보고에서는 꾸준히 힘써 분투할 것을 많이 강조했다면 이번 대회 조지에서는 처음으로 단결 분투를 강조한 것으로서 보다 강한 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당의 100년 분투 로정은 단결 분투만이 중국인민이 역사적 위협을 창조하는 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길이며 단결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단결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성사할 수 없으며 분투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성과는 끊임없이 분투한 결과임을 거듭 증명해 주었습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복잡다단한 위험과 도전, 모순과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전당의 단결 통일을 확고히 수호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며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한마음 한뜻으로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막강한 함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20차 당대회의 주제를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송청국과 중앙뉴스기록영화 제작소가 제작한 대형 무대 예술영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가 9월 3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이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문예 야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를 기록 대상과 표현 매체로 삼아 평화 수호에 대한 중국인민의 신념과 결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대작 드라마와 영화를 따라 여행을 떠나다를 핵심으로 삼은 드라마가 참 좋다는 중앙방송 청국의 우수 드라마 IP를 기반으로 음악을 매개체로 감정을 내재적 핵심으로 삼아 드라마 속의 따뜻한 이야기, 인간 실태, 아름다운 풍경을 융합해 전국 시청자들에게 노래와 이야기, 온기가 담긴 몰입형 시청각 향연을 선사합니다. 신강을 최초로 조명한 도시 정감 드라마 홍성류 레스토랑은

엄마이자 딸이라는 노래는 혈연을 초월한 상호 구원의 모자간 깊은 정을 완벽하게 공감하고 부모와 자식 간 마음속에 숨겨둔 다정함과 걱정을 노래합니다. 문명 중구 감숙을 보다 주제 취재단 기자들이 정서시 림조현 마가요 문화연구원을 방문해 선사 문명의 전승 활성화와 미국 교육의 특색 방식을 로해했습니다. 마가요 문화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후기의 한 문화 류형으로 현재로부터 약 5천 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색 도자기는 마가요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채도 기형은 주로 분, 발, 호, 병 등이며 문양은 화려하고 우아하며 도화는 생동감 있고 다양하게 변해 먼 옛날 선조들의 활기차고 다채로운 생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우리나라 선사 채도 예술의 정점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림조현은 마가요 문화의 보호 전승과 활성화 활용을 강화하고 중점 문화관광 프로젝트 건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선사 채도 자원이 지방문화 산업 발전과 농촌 진흥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림조현은 황하 선사 문화공원, 마가요 채도타운 등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완공해 유적 보호, 문화 전시, 산업 발전에 실체적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유적지 관광과 도의 재험, 민박, 민속 공연 등 다양한 업태를 육성해 지역 주민들의 근거리 취업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문화를 산업으로 기술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부민 경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궁박물원의 전칙 당송 서화전이 현재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서예 회화 비첨료 문물 107점이 포괄됐습니다. 전시는 전칙을 주제로 서화 예술의 전범과 법칙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는 서예,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등 여러 장르를 망라해 중국 서화가 옛것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전승되어 온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상해 박물관과 이집트 최고 고문위원회로 구성된 중국 이집트 합동 고고학팀은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친 고고학 작업을 통해 이집트 기자 주라시나 마을의 세크메트 신전 유적에서 중요한 유적과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 면모와 시대별 인류 활동을 밝히는 새로운 실물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1962년 이래 처음으로 신전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대규모 체계적인 발굴이며 또한 상해 박물관의 고대 이집트 문명 대전 이후 중국과 이집트 양국 간 고고학 분야의 중요한 협력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멤피스 고성은 기원전 3100년경에 건설됐으며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수도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이집트 합동 고고학은 1대1로 공동 건설하에서 중국 고고학이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실천 사례로 됩니다. 다음 단계로 중국 이집트 합동 고고학팀은 세크메트 신전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고고학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전은 물론 멤피스 지역 전체의 건축 배치, 조성 과정, 사용 역사, 경관 변천 및 문명 진화 과정을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 복원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극장가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팔선이 흥행 속에서 성공을 거두며 많은 젊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신화 이야기 속에 담긴 문화적 코드를 파악하고 2차 창작이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무형문화유산 기술, 디지털 기술, 현대적 미감을 활용해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천년의 진화를 젊은 모습으로 되살려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모나 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보루식 건물의 박물관 동네 자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동성 개평시 당구진에 위치한 보루식 건물의 동네 자력은 산적이 1920년대에 외국에 나갔던 화교들이 고향에 돌아와 외국 건물의 양식과 현지 건물을 접목하고 방어에도 좋은 돌로 된 보루를 지었는데 이름하여 조루라고 합니다. 청나라 때 조성된 자력촌에는 1919년에 양한별장과 1920년에 구안거로, 1921년에 운환루, 1922년에 거안루, 1923년에 요광별장, 1924년에 중림루와 진안루, 1926년에 안료 등 15채의 보루식 건물 조루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조루로는 1925년에 명성루와 1930년에 엽생거로, 1934년에 관생거로입니다. 축조력사가 가장 긴 조루는 1919년에 룡생루이고 가장 새로 건설된 조루는 1948년에 담로입니다. 자력촌 동구 밖에 고목을 지나 동네에 들어서면 한 곳에 모여있는 보루식 건물 조루가 한눈에 보입니다. 청색의 벽돌을 쌓아 많은 건물에는 조각과 벽화가 흘러간 세월을 말해줍니다. 조루들의 만남의 장소를 지나 넓은 탈곡장을 거치면 그 뒤로 푸른 숲속과 맑은 호수가 여기저기에서 십여 채의 조루나 양옥들이 아담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철근으로 지어진 보루들이 다양한 모양과 높고 낮은 키로 조화를 이룹니다.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건물 하단은 심플하게 장식되어 있는 반면 건물의 상단은 주인의 취미와 재력에 따라 다양한 조각과 벽화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산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런 건물들은 1층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 돌이나 뜨거운 물, 물총들을 사용하면서 산적들이 건물 가까이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서양 건물의 접목을 가장 잘 대표하는 조루로는 바로 관생거로의 문을 들 수 있습니다. 수입한 쇠로 현지풍의 문을 만들고 문틀에는 복자와 조각을 새겼습니다. 서방에서는 궁중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조각 작품을 들여다가 중국식의 문에 옮겼기 때문에 서양식의 조각과 중국식의 서계가 가장 잘 어울리면서 또 다른 조화를 이룹니다. 조루 하나하나는 모두 한 가족의 생활 공간입니다. 방문문의 집인 명성루는 자력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루로 꼽힙니다. 6층 건물의 정원을 거느린 이 건물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농기구와 생활용품 창고, 주방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정면에 계단을 올라가서 쇠문을 열면 1층의 홀에 들어서게 됩니다. 5층 밖에는 넓은 복도가 조성되고 고대 로마식 기둥이 화려하게 솟아 있습니다. 네 귀퉁이에는 건물 밖으로 튀어나간 망루가 유럽식 보루의 망루를 본땄습니다. 사면에 랑간을 세운 6층의 전망대에 올라서면 조항에 푸른 유리기와를 얹은 육각형의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로 인해 명성루는 마치 양복을 입은 중국 농민이 머리에 개량한 중국식 모자를 쓴 듯 이상하게 보이지만 한편으로 동서양 문화의 접목을 잘 보여줍니다. 엽생거로 역시 명성루 못지 않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이 건물을 지은 주인이 건물의 벽체 속에 황금을 숨겨뒀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건물은 벼락을 수차 맞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력촌에서는 회미 족발과 생강, 통닭, 양고기 백수, 생선 요리 등 정통 개평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마늘을 비롯해 내외에 널리 알려진 현지의
많은 특산물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문화중국행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아이들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는 장평원 선생님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0: 범가초학교는 사천성 광원시 리주구 범가촌에 위치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장평원 선생님은 10여 년째 이 학교의 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범가 학교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재학생 80명 가운데 이 마을의 학생은 28명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북경, 항주, 남경, 광주 등 대도시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작은 마을 학교로서 이는 흔치 않은 현상입니다. 2018년 학자들이 이곳을 찾아 조사 연구를 마친 후 한 차례 연설을 진행했고 그로부터 학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연설 속의 범가소학교는 가장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들과 가장 선진적인 교육 리듬을 가진 학교입니다. 장평훈 교장은 사실 자신이 추구했던 것은 이게 아니지만 좋은 평가를 받으니 기분은 좋았다고 표했습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장평원의 양쪽 귓밑머리는 하얗게 물들었지만 아이들의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어 줄 것이라는 장평원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범가 소학교는 무엇을 잘했을까요? 2018년부터 이 질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평원에게 던져졌습니다. 장평원이 이곳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사실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말 학교에서 일했고 이젠 40대에 들어섰는데 남들은 모두 큰 도시로 나아가고 홀로 마을로 내려왔으니 말입니다. 당시 범가 소학교에는 학생 40여 명밖에 없었고 건물도 거의 무너질 것만 같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장평원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은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범가 소학교. 무엇으로 부모님들이 모두 교체 있지 않은 나 홀로 어린이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장평원은 오로지 학교 환경을 개선해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에 들어서면 안전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만이 최적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운 좋게 그가 부임한 후 교육 부문에서 학교 개조 지원 자금으로 20만 원을 조달했습니다. 이 돈으로 그는 학교 교실을 다시 꾸몄고 그 교실은 이런 아이들을 달래주는 마음의 안식처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범가 소학교의 책상은 퍼즐처럼 여러 개를 한데 모아 큰 책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책상뿐만 아니라 책장과 소파도 모두 이란 설계를 사용했습니다. 장평원이 소개하기를 이란 설계는 학생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한 개 교실에 대6명밖에 없으니 흩어져 앉으면 텅텅 비어 쓸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 교실에 책장을 더해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 책이 있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열독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또한 편안한 소파와 원목색 책상을 놓았는데 이는 부드러운 재질과 따뜻한 책상이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안겨주길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의 전면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장평원의 교육 리듬에서 잘 노는 것은 어문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거리감을 배워야 합니다. 또 사람과 노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전자제품에 빠지지 않고 또 충분한 운동량이 있어야 아이들의 신체 건강도 보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뛰어다니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또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아이들은 자랍니다. 그 성장 과정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렇듯 자연스러우면서도 먼 길을 택하는 것은 어쩌면 아이들의 일생에 영향을 공급하는 어린 시절을 택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학교 단계에서 긴장을 풀어주면 아이들의 중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크면서 어깨가 단단해지고 또 그만큼 감당력도 강해집니다. 따라서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도 강해질 것이며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움은 평생의 일입니다. 아이들이 천천히 성장하게끔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2: 네, 지금까지 라디오로 듣는 세상, 아이들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는 장평원 선생님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어지는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문학보가 추천한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독서는 성장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며 내면의 풍요로움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아래 책들은 문학보가 추천한 다섯 권의 좋은 책들입니다. 첫 작품은 돌과 복숭아꽃. 이 작품은 향항 작가 서서의 유작입니다. 책을 펼치고 몇 페이지만 읽어도 그의 독특한 어조와 역동적인 사유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작품은 총 두 편으로 나뉘었는데 1편에는 서서가 창작한 6편의 중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고 2편에는 아직 책으로 내지 않은 오래 간직했던 8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팔순의 고령인 서서는 여전히 생동하고 도약이 넘치는 서사 품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소재도 천차만별이고 거침없습니다. 소설에서 우리는 천체의 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도화원기에 대한 그의 이야기도 읽을 수 있습니다. 밀도 높은 장편 소설보다는 여러 작품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느긋함과 담담함, 인생의 황혼역이지만 넓은 세상을 향한 열린 탐구의 정신은 독자들 스스로 감탄하게 합니다. 다음은 수백 작가가 쓴 금루메입니다. 금루메는 3세대 여성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이며 왜 진정한 정신적 독립과 자기 각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를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통제하던 데로부터 아이가 성장한 후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를 찾아냄으로써 소설 속의 여성은 점차 넓은 정신적 길로 나아가며 자신의 가치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제목의 금루메는 또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완강한 생명력이 있다고 하여 인동화라고도 불리웁니다. 작가 수백은 너그러운 연민의 필치로 깊은 인간성을 그려내면서 강인하고 의연한 다차원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곤경과 힘을 지닌 그들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생과 세상의 진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현실 생활과 시적인 이미 표달 간의 균형점을 찾아내 포만된 이야기에 광채가 돋보이게 함으로써 무한한 상상 공간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영국 작가 레아 오피가 쓴 알바니아에서 자라다입니다. 1979년 알바니아에서 자란 오피는 이 책에서 자신의 성장 경험을 서술함으로써 한 소녀가 어떻게 이식 형태와 현실 생활의 틈에서 각성하게 되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 독자의 말처럼 이 책은 개념적인 추상적 론단과는 거리가 먼 일상생활을 구체적이고 생동하게 묘사함으로써 마치 그 시대의 향기와 색채를 돌이켜보는 듯합니다. 또한 1인칭 소설로 생동하고 아름다우며 진지하고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구술합니다. 다음은 칠레 작가 로베르토 폴라니오가 쓴 지옥 열람실에서입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만 펼치면 독자들은 대뜸 상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브란 에세이는 자기 집 책상에 앉아 문장들을 구상하고 있는 폴라니오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의 수많은 짧은 글들은 베토벤의 피아노 연주곡이나 쇼팽의 원무곡 같으며 그런 작품들을 수록한 이 두툼한 책에서 저자는 무례한 듯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말솜씨를 자랑하며 만담꾼으로 변신합니다. 이 책을 통해

주변 세계의 통찰력을 가진 보다 입체적이고 생생한 폴라니오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려과의 최신 수필집 막연한 속세의 보물입니다. 작가 려과는 행복한 순간을 포착하며 평범한 생활을 재미있게 쓰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경쟁으로 피곤한 아이들, 빠른 사회 절주로 외롭게 방치된 로인,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엄마라는 직책 등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평범함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